0: 伴奏都不用听的吗？
1: 伴奏都在哪儿？都在心里。
0: 都在心里。
1: 都有数。
0: 来吧，继续听歌，下一首歌分享魏源家的一首歌《来不及》。

是上午9:30，低头是世界，抬头才是生活。放开那双水灵灵的大眼睛，生活才是你当下的全部啊！

张庭伟空灵清甜的嗓音自带诗意氛围感，如梦似幻的旋律如同随风飘散的旧梦，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인 4월 서문하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길에서 3,328명 수험생이 대학 입시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시 여러 부문에서 협력해 평안 대학 입시를 호위했습니다. 노래와 함께 여행하는 연길 2026 전국대학생 가요제 준결승이 막을 내리는 바 전국 톱10 명단이 최종 공개됐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7일 2026년 일반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연길 시험구 3,328명 수험생들이 펜을 들고 출정해 자신만의 청춘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잇따라 시험장 앞에 도착했고 배웅 나온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습니다. 연변 이중 교원 수염은 오늘 지파울을 입은 것은 아이들이 첫 시험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연변 일중 교원 문류연은 오늘 가져온 해바라기 꽃에는 단번에 으뜸을 차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만져보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교원들의 간곡한 당부와 여러 해 동안 쌓아온 지식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의 굳건한 자신감이 됐습니다. 수험생 등희진은 많이 긴장되는 동시에 많이 설렌다고 하면서 평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둬서 자신이 가고 싶은 도시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손정전은 지난 3년은 정말 힘들었고 공부에 아주 충실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지를 선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허진우는 지금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화북전력대학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전력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김성헌, 최시성은 대학 입시에서는 평소보다 더잘 발휘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학부모들의 응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복장과 소품 그리고 동행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좋은 징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염은 오늘 날씨가 춥지만 지파울을 입고 조카를 응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조카가 첫 시험부터 승리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리겐은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 오늘은 평상심으로 시험에 임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모든 친구들의 축복에 힘입어 시험을 순조롭게 잘 치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봉우는 딸이 원하는 성적을 거두고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올해 연길 시험구에는 연변 1중, 연변 2중, 시제 1고급 중학교 등 3개 표준화 시험장이 설치됐으며 총 114개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각 관련 부문은 5차형, 루락형을 목표로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3,328명 수험생들이 청춘과 꿈의 약속을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호위했습니다.
0: 대학 입시 기간 우리 시는 여러 부문이 협력해 치안 근무와 교통, 소통, 후방 지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보장 조치를 정밀하게 시달하며 수험생들에게 안심하고 집중하며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대학 입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공항구간 시험장 핵심 구역과 주변 중점도로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며 입체적 치안 통제망을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근무 경찰력은 시험장 출입구 질서 유지와 인파 소통, 주변 치안 관리를 전면 책임지고 각종 시험장 질서 교란 사건 발생을 엄격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종 경찰은 전 과정 기동 순찰과 대기 근무를 실시하며 각종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시험장 주변 치안의 안전과 통제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시험지 보관과 호송, 당직 근무 등전 과정 비밀 유지 및 안전보장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모든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시험지 안전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공항국 보도선전과 과장 리봉은 연결시 공항국은 사전에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경찰 부문이 련동 근무를 실시하는 바 시험 전에는 전 지역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시험장 주변 소음과 질서를 엄격히 관리했으며 시험 기간에는 교통 통제와 동태 순찰 방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호저근무 변민 녹색 통로와 현장 응급봉사 지점을 운영해 광범한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전원이 근무에 투입돼 대학 입시 호위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철기 응급보장 역량을 가동해 도로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 녹색 통로를 개설해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속구조와 긴급호송 등 편의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하북중대 지도원 서봉은 각 시험장 주변 종점도로와 교차로에 추가 경찰력을 배치하고 고정근무와 동태순찰을 결합하고 있는 바 차량과 인파를 엄격히 관리하고 경적 남용과 불법 주차, 무단 차선 변경 등 교통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시험장 주변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소음과 교통체증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정밀화 관리통제를 시행하며 조용하고 깨끗한 응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행정심사 비준판공실 과원

0: 장범의 소개에 의하면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꾼들은 각 시험장에 상주 근무하며 이동상인과 도로 점유 영업, 불법 광고를 정지하고 시험장 주변 각종 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는 편민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식수와 우산 등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동시에 환경미화원을 추가 배치해 순환청소를 실시하고 주변 차량 주차를 규범화했으며 시험장 인근 시정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음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청단 시위는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시험장 일선에서 따뜻한 대학 입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조진광은 계속되는 비날씨 대비해 사전에 근무 구역을 나누고 우비와 편의 물품을 충분히 준비해 수험생과 동행 학부모들에게 물품 지원과 안내, 응급 지원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청단 시위 기층부 3.1군 조근경은 공청단 시위는 청소년 성장의 실제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각종 해민 자원봉사 대상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청년 봉사로 학생들의 꿈을 향한 성장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1: 6월 5일 강철 같은 의지로 산하를 세우다. 중국인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영광리 세월 전람이 연변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이 주최하고 연변박물관이 주관했으며 조당위 당사연구실과 조제대군인 사무국이 협조했습니다. 문헌 자료와 귀중한 실물을 결합한 형식으로 국가와 가정의 사명, 청춘의 열혈,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다 등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각지 기본건설공정병 로병사들이 기증한 근 100점의 실물 전시품이 공개됐으며 기본건설공정병이 사용했던 시공도구와 행군 장비, 방호용품을 비롯해 영예훈장, 공훈증서, 수고 원고 등이 포함됐는 바 기본건설공정병이 국가 발전의 터전을 개척하고 건설의 기초를 다져온 장엄한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연변적 기본건설공정병 로병사 한원재는 기증된 유물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기본건설공정병의 빛나는 세월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가 전람을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기억하고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길 바랐습니다. 심숙 관광객 구재기는 특정한 역사 시기에 기본건설공정병이 창설된 것은 국가 전략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 바 철도와 도시 건설, 석유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기본건설공정병의 공헌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 리경양은 이런 옛 물건들을 보면서 당시의 간고분토 정신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자신한테 큰 격려가 됐다고 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은 1966년에 창설돼 1984년에 해체됐습니다. 18년 동안 장병들은 노동과 군사 임무를 결합하고 건설과 전투를 함께 수행하며 변경을 지키고 도시를 건설했으며 국가 기반 건설 발전을 추진해 신중국 건설과 발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주당위 당사연구실이 자료와 옛 물건을 기증한 기본건설공정병 로병사들에게 수장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기본건설공정병 전우예집은 연변박물관에 기념축기를 전달했습니다. 연변박물관 관장 손미옥은 이번 전람은 C급 박물관이 전국 기본건설공정병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하는 전문 전람이라고 하면서 전 세대 기본건설공정병의 간고분토 정신을 널리 알리고 연변주의 홍색문화 전파에 풍부한 매개체를 제공하며 광범한 인민대중과 기관 간부, 부대 장병, 청년 학생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며 15차 5개년 계획 출발의 해에 새 시대 분신의 힘을 모으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0: 시당위 선전부와 시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이 주최한 노래와 함께 여행하는 연결 2026 전국대학생 가요제 준결승이 6월 6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 다기능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참가자들이 연길에 모여 같은 무대에서 실력을 겨뤘으며 현장 전문 심사를 거쳐 전국 톱10 명단이 최종 공개됐습니다. 준결승 무대에서 참가자들은 도화락, 당리전설, 달리는 소녀, 적어도 아직은 내가 있어 등 서로 다른 매력의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민요와 대중가요, 고풍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있다.

0: 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자 20명은 연변대학교, 장춘광무학원, 동북농업대학, 심수대학교, 화동사범대학 등 성안팎 20여개 대학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노래에 대한 열정을 안고 무대에 올라 현대 대학생들의 젊음과 활력을 마음껏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결 문화관광 경품 퀴즈 행사도 함께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 참가자들은 모두 연결 전용 문화창의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치열한 경연 끝에 심수대학교의 맥종락 등 10명의 참가자가 전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으며 결승전에 진출해 노래를 매개로 연길의 도시 매력을 알리고 연길 문화관광 선전에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1: 6월 8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은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4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1.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은 전반부에 낮고 후반부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겠으며 8일부터 10일까지 기온이 비교적 낮고 11일부터는 점차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mm에서 25mm로 往년 같은 시기와 비슷하겠습니다. 주요 강수 과정은 8일에 가랑비, 9일부터 11일까지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13일부터 14일까지 가랑비가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이번 주 기온이 낮기에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농작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주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논밭 관리를 강화해 농작물의 생장과 발육을 촉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강수 일수가 많아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날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우비를 준비해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되기에 우박, 뢰우, 강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전반부에는 기온이 낮기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적절히 옷을 챙겨 입고 감기 등 질병 예방에 주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최림이었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상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2: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아침에 올바른 선택이 암 위험을 30% 감소시킨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접어들어 날이 점점 더 일찍 밝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잠에서 깹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눈을 감고 30분 동안 더 늦잠을 자거나 침대에 누워 30분간 동영상을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30분 동안 아침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30분 늦잠을 자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운동을 조금만 꾸준히 하면 암 위험을 30%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제암잡지에 발표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점심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암 위험이 26%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31%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총 9,038명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들의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운동형, 점심 운동형, 오후 운동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유형,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유형, 불규칙한 수면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최종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아침 운동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점심 운동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31% 감소했습니다. 이런 아침 운동의 보호작용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집니다. 연구원은 아침 활동은 인체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에 부합하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가 더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이어트 후 다시 살이 찌지 않는 황금 걸음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6년 국제환경연구와 공공위생잡지가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8,500걸음씩 걷는 것이 다이어트 후 다시 살이 찌지 않는 황금 걸음수라고 합니다. 연구는 3,758명 성인들이 포함됐고 평균 나이는 53세였습니다. 처음 모두의 활동 수준이 비슷했고 약 7,200보를 걸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두 개 소조로 나뉘었고 이와 함께 변화도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일반 걸음 소조는 매일 걷는 양이 증가하지 않았고 체중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걷기 소조는 체중 감량 기간 평균적으로 매일 8,500보를 걸었는데 이는 다른 소조에 비해 1,000보 이상 더 걸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균 4.39%의 체중을 감량했는데 이는 약 4kg에 해당합니다. 다이어트 단계가 끝난 후에도 많이 걷기 소조는 멈추지 않고 하루 8,500보 정도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10개월 동안 체중이 거의 반등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체중이 평균 3.28% 약 3kg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은 살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걷기는 얼마 동안 감량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매일 8,500보를 걷는 것이 고강도 운동보다 더 나은 현실입니다. 걷기는 문턱이 낮고 비용이 적게 들며 몸에 해롭지 않고
일상생활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네, 쌀, 만두, 국수 등의 주식은 우리가 꼭 먹는 음식입니다. 만약 그중 일부를 턴공물로 바꾸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평소 먹는 주식 중에 3분의 1을 이런 음식으로 대체하면 우리 몸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답니다. 일단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안전과 영양건강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연구원 류애령은 사람들에게 통곡물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하면서 이는 인체의 혈당, 장, 대사 건강 등에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통곡물에는 현미, 귀리쌀, 통밀가루, 옥수수, 메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즉석 오트밀은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납작한 오트밀이지만 껍질을 제거하고 설탕과 우유를 첨가한 이른바 영양 오트밀은 통곡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류애령은 통곡물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껍질과 배아에 곡물의 절대다수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도정한 백미와 밀가루는 껍질과 배아가 제거되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60~80%가 함께 없어지고 식이섬유도 기본적으로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백미와 밀가루 일부를 통곡물로 대체해 장기간 견제한다면 혈당, 혈중지질, 체중 등 지표들이 모두 크게 개선됩니다. 먼저 혈당이 안정되고 식후 졸음은 감소됩니다.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의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요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식후 졸음의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쉽게 허기지고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합니다. 통곡물에 함유된 불용성 식이섬유는 구조가 거칠어 씹는 횟수를 느리고 소화 속도가 느려 포만감을 높이고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장암, 직장암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장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대장암 위험을 줄입니다. 다음,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통곡물은 혈당과 혈중 지질을 개선하는 데 유리하며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과 사고력을 개선시킵니다. 중국 등록 영양사 류평평은 비타민 B군이 신경계통의 효율적인 작업과 충분한 체력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이 그렇습니다. 식단에서 비타민 B1의 가장 실용적인 공급원은 통곡물이며 이를 자주 먹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지 않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화 코너 시간입니다. 내 인생도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 함께합니다. 갈퀴 손으로 쓴 된장 인생 리경애. 며칠 전에 해마다 나한테서 된장을 사가는 한 고객이 나의 손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리 사장님, 맛전 된장이 이 손에서 만들어졌나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내 손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늘 보던 손이건만 그날따라 나도 놀라고 말았다. 여자 손이다 하기엔 너무 크고 거친 데다가 검푸른 핏줄이 돋아나 있었고 굵다란 손가락은 미끈하지 않고 빗돌빗돌했으며 손가락 마디는 울룩불룩 도드라져 있었다. 완전히 변형된 손이었다. 거친 손바닥은 가뭄이 들어

바싹 갈라진 논밭 같았다. 쉴 새 없이 물질하고 손을 쓰니 손가락 끝마디가 다스러서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지문으로 열 수도 없다. 예전에 나의 손은 솜처럼 하얗고 부드러웠고 손가락도 미끈했다. 창업을 시작해서부터 내 손은 억세고 손바닥이 나무껍질처럼 갈라지고 말았다.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다. 지체장애인이다 보니 쩔뚝거리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남에게 손 한 번 내밀어 본 적이 없었다. 부지런한 이 두 손으로 남들이 하는 일이란 일은 다 해보았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해봤다. 어쩌면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이라고 자부한다. 마지로 태어난 나는 어려서부터 많이 고생했다. 장애를 가진 몸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일도 해보고 옷장사도 해보았다. 후에는 거리에서 밀차를 밀고 다니며 해산물도 팔아보았고 순대 장사에 떡 장사, 짠지 장사까지 다 해보았다. 성간 사람들도 별로 해보지 못한 잣을 따는 일도 산에 여러 번 가서 했다. 하도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녀서인지 용정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20여 년 전 초겨울 날의 아침. 그날도 나는 아침 시장에서 물고기를 팔았다. 나와 나이가 엇비슷해 보이는 한 아줌마가 길 맞은편에서 청국장을 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호기심이 동한 나는 구경삼아 청국장을 파는 아줌마한테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다. 솔직히 너무 잘 뜬 청국장은 아니었다. 우선 청국장을 찾는 수요량이 많고 그분이 장사 수완이 좋아서 많이 팔리는 것 같았다. 그 아줌마는 이른 아침에 큰 대야에 6, 70근을 담아놓고 파는데 다 팔면 빈 대야를 가지고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날따라 나는 물고기를 얼마 팔지 못하고 맥이 지난 몸을 끌고 집으로 향했다. 무건보험으로 집으로 오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에서 하던 실이 찐득찐득한 청국장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나는 남편을 보고 우리도 청국장을 해서 팔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청국장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남편은 나의 불편한 몸이 걱정되었는지 한번 시험 삼아 조금만 해보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콩 10근 정도로 시작했다. 예전에 어머니는 삶은 콩을 가마목에 놓고 이불을 덮어서 청국장을 띄웠다. 그때 청국장이 어찌나 잘 떴는지 실이 길게 늘어나 우리 집 식구들은 룡정에서 연결까지 늘어나겠다며 우스개를 하곤 했다. 나는 어머니가 하던 방법을 떠올리며 청국장을 만들었다. 물고기를 팔면서 청국장도 팔았다. 생각 밖으로 물고기보다 청국장이 더 잘 팔리니 신심이 생겼다. 나는 아예 물고기 장사를 그만두고 청국장 장사에 발벗고 나섰다. 두 번째는 30근, 그 다음에는 50근을 해서 시장에 가지고 나갔다. 나의 청국장을 맛본 사람들은 시장에 오기 바쁘게 나를 찾았다. 한두 사람이 사던 데로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꽤 많이 생겼다. 후에는 수요량이 많이 늘어서 50근을 해도 모자랐다. 손님들은 이렇게 맛있는 청국장은 처음 맛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된장은 왜 팔지 않는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시중에는 된장을 파는 집들이 많아도 다들 콩을 적게 넣어서 옛날 장맛이 없다고 했다. 된장도 정성을 넣어서 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 청국장을 팔면서 단맛을 본 나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정성껏 된장을 해보리라 작심하고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본갓집에서도 된장을 하는데 흔쾌히 발벗고 나섰다. 우리는 먼저 우리 집 부근에다 된장을 담글 집을 하나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거기서 큰 고압가마로 콩을 삶고 메주를 쑤어서 조금 말린 후 메주를 띄었다. 정말로 된장 만드는 일은 어느 하나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 전날 재래식 방법으로 장을 담가서인지 동네 부근의 마을에서 먼저 소문을 듣고 사가더니 후에는 외지에서도 사가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집 된장을 사간 분들은 한결같이 장맛이 좋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명년에도 많이 담가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날로 늘어나는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집이 너무 작았다. 우리는 상의 끝에 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매일 손발이 놀 새가 없었다. 처음에 장독 100개로 시작해서 해마다 늘인 것이 지금은 장독이 천여 개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우리의 된장 사업은 순풍의 돛단격이 아니었다. 2017년도에 어머니가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나는 장독에서 장을 푸며 바삐 돌아치다가 세게 넘어지고 말았다. 워낙 다리가 불편해서인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동생이 달려와서 나를 급히 일으켜 세우긴 했는데 발을 근본 뗄 수가 없었다. 평상시에도 한쪽 다리가 부실해서 넘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앉지도 못하고 누워도 아팠다. 그때 마침 딸과 사위가 와서 일을 도울 때였다. 나는 사위 등 옆에서 차에 겨우 앉아 연길에 있는 한암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보더니 엉덩이 뼈가 골절되어 수술해야 한다고 바로 입원시켰다. 입원 후에 모든 기초검사를 마치고 주치의사가 찾아왔다. 주치의사는 엉덩뼈를 인공뼈로 바꿔야 한다면서 나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수술하면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가고 모르니 그렇게 되기 힘들고 집행이를 짚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수술을 포기하고 그 길로 퇴원했다. 뼈가 상하면 100날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침대에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꼼짝 못하고 있어 보니 힘들더라도 바쁘게 일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딸이 휠체어를 갖고 와서 나를 데리고 바깥 구경을 시켰는데 살 것만 같았다. 된장 만드는 일은 고양이 손발이라도 빌렸을 형편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하나같이 바삐 돌아치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늘 일손이 모자랐다. 그래서 시일이 좀 지나 집행일을 짚으면서부터는 바로 장 담그는 일에 달라붙었다. 나의 손은 늘 쉴 새가 없었다. 독에서 장을 포담아야 했고 청국장이 나오면 정비해 놓아야 했으며 김치와 짠지 주문이 들어오면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야 했다. 내가 불편한 다리로 숨차게 일하자 남동생은 가슴 아파하면서 나를 보고 좀 쉬라고 했다. 솔직히 집행일을 짚으니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앉아서 하는 일은 그나마 괜찮은데 서서 하거나 다리면서 하는 일은 곱절 힘들었다.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무리하다가 더 나빠질까봐 식구들도 걱정했다. 그래도 나에게는 성한 두 손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엉덩뼈가 상한 지 2년이 지나면서 기적처럼 원래대로 회복됐다. 나는 그 전날에 하지 못한 일을 보충해서 하기라도 하듯 하루에 잠을 몇 시간만 자고 된장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다. 나의 손은 점점 갈퀴손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손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다리는 불편해도 이 성한 손이 있다는 것이 축복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형제들이 힘을 합치고 정성 들여 된장을 담가서인지 된장 판매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지금은 부지 면적이 3만 6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장독이 천여 개가 훨씬 넘는 공장으로 발전했다. 우리의 된장은 동네 방네로부터 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나갔다. 된장 사업을 하면서 에피소드도 참 많았다. 한겨울에 큰 쇠가마를 5개 놓고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콩을 삶는데 바짝 마른 장작이 아니라서 나와 셋째 동생은 새벽 2시부터 불을 떼야 낮에 메두를 쓸 수 있었다. 부엌간에서 불을 뗄 때면 솜씨를 신고

없이 된장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 번은 동불사의 어느 마을에 가서 콩을 사오게 되었다. 늙은 량주가 농사한 것이었는데 남편은 꼼꼼히 보지도 않고 마대에 담긴 것을 근만 떠가지고 가져왔다. 집에 와서 콩을 씻으려고 마대에 콩을 쏟아보니 글쎄 부스러진 콩짜개에다 모래까지 섞여 어지럽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키질했다. 손이 너무 시려서 입김으로 녹이면서 콩깍지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키질하고 남은 콩을 집에 들여와서는 상에 펴놓고 한알 한알 불량한 콩을 골라냈다. 한 마대를 손질하는데 스무 번은 키질해야 했다. 몸도 춥지만 손이 시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3,000여근의 콩을 다 손질하여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메주는 그나마 쏘기가 그리 힘들지 않은데 불고놓은 메주를 꺼내 다시 부숴서 치대기가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팔 힘도 많이 들고 손 힘도 많이 들었다. 손가락이 어찌나 아픈지 저녁에는 열이 나고 손마디가 욱신욱신 쑤셨다. 장맛이 좋아서 시장에 내놓기 바쁘게 잘 팔렸다. 지금은 이런 장맛을 보기 힘들다며 고객들이 주문이 쉴 새 없다. 여름에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삼륜차로 하남의 아침 시장에 나가서 장과 썩장을 팔았는데 장사가 잘 됐다. 한 번은 연세가 지긋한 아주머니 단골 손님이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4층에 사는 자신이 장을 끓이면 아래 5층 분들이 장 냄새가 어쩌면 그렇게 좋냐며 어디서 산 장인지 묻기에 내가 장사하는 곳을 알려줬다고 했다. 후에는 그분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장을 사갔다. 수요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대량으로 장을 만들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수제 방식을 고집한다. 겨울 내내 메주를 쑤어 띄우고 봄이면 메주를 털고 씻어서 말리운다. 말린 메주를 빈 독에 불구는데 수량이 많다 보니 며칠씩 걸린다. 이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한다. 고추장을 할 때 넣는 찰밥은 솥에 무르게 해서 넣는다. 찹쌀을 골고루 익히자면 자주 번져야 하는데 다섯 가마의 밥을 하고 나면 온몸이 해나른해 나고 손가락이며 손목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 봄 햇살이 아른거리는 넓고 넓은 시골의 마당에 줄지어 있는 장독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흐뭇해 난다. 이렇게 많은 장독을 채우고 지금도 빈 장독에 이 두 손으로 만들어 넣으니 내 손은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것 같다. 나도 여성이기에 꽃처럼 이쁘게 단장하고 싶다. 남들처럼 손에 가락지를 끼고 고운 손을 남들 앞에 내놓고 싶다. 너무나 억척스레 이려온 갈퀴 손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름 없는 들풀로 온갖 풍상고초를 겪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여정을 걸어온 것도 이 두 손의 덕분이다. 나는 오늘도 못난 갈퀴 손으로 승용차의 핸들을 돌리며 고객들에게 나의 된장을 배달하러 떠난다. 내 갈퀴 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있는 영광의 그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사 성식의 글의 맛과 멋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어느 날 나는 한 편의 소피를 읽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다. 참 맛있는 글이네.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 웃었다. 글을 읽고 맛있다고 말하다니 어딘가 이상한 표현이 아닌가? 글은 눈으로 읽는 것이지 혀로 맛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좋은 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한다. 맛있는 글, 멋있는 글.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문학의 비밀 같은 것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것이다.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의 삶

정신과 정신이 응축된 문화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나면 설명하기 어려운 향기 같은 것이 마음에 남는다. 우리는 그 향기를 맛이라 부르고 그 품격을 멋이라 부른다. 맛이라는 말은 본래 음식에서 나온 말이다. 좋은 음식에는 깊은 맛이 있다. 그 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장독대에서 오랫동안 숨쉬며 익은 된장은 비로소 짙은 향을 품게 되고 오래 끓인 국물은 재료의 기운을 천천히 우려낸다. 시간과 정성이 쌓일 때 음식은 깊은 맛을 얻는다. 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생각은 깊은 문장이 되지 못한다. 생각이 얕으면 문장도 얕다. 아무리 화려한 표현을 덧붙여도 금세 바닥이 드러난다. 그러나 삶 속에서 오래 삭힌 생각은 담담한 문장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낸다. 조선의 실학자 정양용은 문장은 사람됨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문장은 기술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품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글은 짧아도 깊다. 그 문장 속에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과 생각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오래된 신문을 읽다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로신의 글을 읽을 때가 그렇다. 그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날카롭다. 그는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웃음 섞인 풍자를 던지면서도 가난한 민초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진정한 문학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의 글이 세월을 건너 지금까지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문장 속에 자유로운 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유로운 정신이 바로 글의 멋이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두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때 말하는 멋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삶의 품격을 함께 가리킨다. 글의 멋도 이와 같다. 멋있는 글이란 문장이 화려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의 정신이 자유롭고 당당하다는 뜻이다. 당나라의 문장가 한유는 문장에 대해 문장에는 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정신의 기운이다. 마음이 넓으면 문장도 넓어지고 정신이 당당하면 문장도 살아 움직인다. 한국의 수필가 피천득은 수필을 마음의 산책이라고 했다. 산책이란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다. 천천히 걷다 보면 길가에 풀꽃도 보이고 고요한 길도 보이며 문득 하늘도 올려다보게 된다. 글도 그런 걸음 속에서 태어난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글을 읽고 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하루에도 수많은 문장이 세상에 쏟아진다. 그러나 마음에 오래 남는 글은 그리 많지 않다. 아마도 글이 점점 속도를 따라가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은 충분히 익기 전에 문장이 되고 문장은 또 다른 정보 속에 곧 묻혀버린다. 나는 가끔 글쓰기를 음식 만들기에 비유하곤 한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급하게 요리하면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음식은 시간을 견디며 익는다. 글도 마찬가지다. 삶을 오래 바라보고 생각을 천천히 숙성시킬 때 문장은 비로소 깊어진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글에는 자연스럽게 맛이 생긴다. 세상을 넓게 바라본 사람의 글에는 저절로 멋이 깃든다. 문장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다. 좋은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있다. 그 향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 그래서 어떤 문장은 오래 살아남는다. 그 속에 삶의 맛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의 멋이 있기 때문이다. 삶을 오래 익혀 맛을 만들고 사유를 넓혀 멋을 찾는 일. 어쩌면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삶을 천천히 익히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삶이 한 줄의 문장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을 때 그 문장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남긴 작은 빛이 된다. 그 빛이 오래 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학이라고 부른다. 네, 오늘의 문학 코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많은 것을 배워가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양로 문제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독거로인의 증가, 의료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중국태평생명보험위원회사의 박교화 보험설계사를 모시고 현재 양로 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중국태평생명보험요한회사 네, 방려화 보험 설계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양로 문제를 처음 실감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방려화 씨는 언제부터 이 부모님과 자신의 노후와 또 양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는지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4: 예, 있습니다.
2: 네.
4: 제가 그 2003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 여기 연변에 저기 그 화룡시에 조직부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 것을 마다하고 그리고 심천으로 제가 이렇게 돈볼라에 내려갔었습니다.
3: 심수로.
2: 네.
4: 근데 그때 갔었을 때는 친구가 예전에 거기에서 가이드를 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갔었는데 정말 가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이 그 집에서 하루에 막 열대 번씩 전화 온단 말입니다. 아직도 기회 있으니까 오라고.
3: 네.
4: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3: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4: 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경제 경영 관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쨌든 돈 버는 데에 관심이 많게 되어서
3: 네.
4: 그 전시회에서 통역하는 일을 제일 처음에 했었습니다.
3: 네.
4: 근데 그때 하루에 막 1200원씩 막 벌게 된 겁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니까.
3: 네.
4: 그때는 돈 버는 재미가 대단히 쏠쏠했습니다.
3: 네.
4: 너무 많이 막 버니까 또 쓰는 돈도 너무 많이 나가게 됩니다.
3: 아.
4: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막 그 막 청춘을 불태우면서
3: 네.
4: 돈 버는 일에 열정을 했었는데 1년, 2년 지나도 주머니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3: 네. 네. 네.
4: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서 아야 되겠다고 그냥 월급날이 딱 되면 집에다가 4,000원씩 딱딱 보내라고 칼명을 내리신 겁니다.
2: 네.
4: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한테다가 4,000원씩 보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3: 아, 그 돈을 어머니가 관리해 주셨네요.
4: 예, 네,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 돈을 다 관리했었습니다.
2: 네.
4: 예, 네. 근데 엄마가 자식 이제 하나 아니니까 또 동생을 케어하느라고 예, 한국을 가게 됐단 말입니다.
3: 아, 네.
4: 그러니까 제 돈을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그 심수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네 부모님이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언니도 열심히 해서 모으고 살았지만 심천에서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3: 네.
4: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2: 네.
4: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아 우리 이제 늙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3: 겨우 걱정을 네. 하셨네요.
4: 예.
3: 네.
4: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제가 이렇게 그때는 보험을 하지 않았지만 보험하는 분이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양로보험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3: 네.
4: 그때는 예, 근데 사회보험은 아니고
3: 네.
4: 그냥 상업보험인데 양로보험을 사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부모님이 제가 있으셔갖고
3: 네.
4: 이제 제가 연길에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철저하게 연길에 들어오면서 또
3: 네.
4: 이렇게 보험에 이렇게 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면서
3: 네.
4: 양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3: 네.
4: 예.
2: 네.
3: 심수에서 그러니까 여기 오신 지는 10년이 안 됐네요.
4: 예, 안 됐습니다.
3: 그쪽에 오래 계셨습니다.
4: 예, 예.
3: 돈은 많이 벌으셨을 것 같고.
4: 많이 벌었는데 또 많이
3: 네.
4: 썼죠.
2: 네.
3: 또 어머니가
2: 네.
3: 뭐

0: 초창기에는 관리도 해주시고
1: 예.
0: 했으니까 그 다음엔 또 본인절로도 어떻게 뭐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1: 예, 그래도
0: 나이가
1: 쓴 게가 더
0: 들고 하다
1: 많습니다.
0: 보니까. 네.
2: 네.
0: 자,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이 연세가 들수록 자녀 마음속 걱정도 함께 커진다고 하는데, 요즘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속상하거나 답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1: 이 로인들이 연세가 있으면 점점 애로 변한다는 이 말을
0: 네.
1: 요즘에는 특히 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절실하게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0: 네.
1: 엄마 아버지가 고집이 너무 세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누구한테나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두 분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서 이두 분이 생각을 돌려놓기가 참 이렇게 힘들더라 말입니다. 특히 아플 때 아파서 다리 한쪽 다리를 질질 끊는데도 병원을 아무리 가자도 아예 간단 말입니다. 병원 가게 되면 혹시 죽는 것처럼 다시는 병원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억지로 다리 아파도 이렇게 어쩔뚝거리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참고 그리고 막 화내서 병원 아예 가면 그래 뭐 이제 이렇게 그뭐 이제 아프면 다시 날 찾아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그 위협의 공갈에 막 했을 때 그래서 때 겨우 병원 갔는데 그때 가서도 의사를 딱 봤을 때, 뭐니까, 이렇게 막 쩔룩거리면서, 이제는 보호소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의 막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 문진을 할 때도 예전에 막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상업보험은 그 많은 얘기를 다 하면 그 처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데서 엄청 이렇게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어쩐 좀 이렇게, 뭐, 20살, 30살인 자식도 아닌데, 이제는 55번은 자식인데, 좀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 그렇죠.
1: 그런 면에서 애납니다.
2: 특히 이제 연변의 같은 경우에는 자식분들이 가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1: 예, 맞습니다.
2: 그런 분들도 혹시 이 양로 쪽에 대해서 상담을 하십니까?
1: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 양로 걱정은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자신이 그 양로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2: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1: 예,
2: 또,
1: 더 걱정을. 조선족들이 보니까 영 효심이 영 지극합니다.
2: 그렇죠.
1: 예,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손에서 자란 분들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집에 남아있는 독거로인에 대한 이런 관심사는 영 없습니다. 예.
2: 그래요. 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떨어져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1: 네.
2: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자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 엄마 집에 한 달에 두 번씩 가는 그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친구 그 부모님이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러면 제가 가서 대신해서 이렇게 병원 일도 다 이래 봐준다.
2: 그렇죠. 동반해서
1: 예.
2: 다녀오시고.
1: 그리고 뭐 지부 이렇게 그 양로원을 옮긴다 하면 그러면 또 양로원 옮기는 시설도 다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집 관리도 대신해서 해준다. 어찌다가 자식한테 가서 한 달씩 있으면 그러면 집에 꼬재라면 물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일도 하는 게 많.
2: 그렇죠.
1: 예, 강아지도 막 키워주고 고양이 또 먹여주고 이런 일 엄청 많습니다. 예.
2: 그래요. 예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이 부양 방식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을 모시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1: 애 교육에 관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이렇게 그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부잣집의 아가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확고하게 견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욕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한테는 지금 도움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귀가 영 씨씩해가지고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 특히 나한테는 엄청 엄격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 시험을 제 기억으로는 소학교 6학년이 됐어도 모든 그러니까 북과까지도 95점 아래를 맞게 되면 무릎을 꿇고 빗강대로 막 이렇게 신다리를 맞아서 골뱀이 진 적이 용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내 딸한테는 무한하게 이렇게 그 그러니까 자비하다 말입니다. 이렇다 하지 말라 해도 된다 일찍 자라 이런 이런 거.
0: 어머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1: 예, 우리 엄마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내한테 하는 대로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항상 그럽니다. 딸은 공부 많이 시켜놓으니까 아무 쓸데도 없더라. 그러면서 네. 놀아라. 그냥 하지 말라. 그리고 일찍 자,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이랑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를 본인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막 싸울 때 욕 많습니다.
0: 육아 문제에 대해서 또 네. 살짝 갈등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 시대에 따라서 양로 관념과 노후 생활에 대한 그 기대도 참 많이 빨리 전변을 해야 할 것 같네요.
1: 네. 네,
0: 안락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1: 돈이죠.
0: 돈이죠.
1: 네. 네.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돈 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벌어서 우리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본인들도 살았을 거 아닙니까?
0: 그럼요.
1: 본인들이 또 그때 당시 생활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벌었던 거고 아이는 겨울에 그냥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 찾아온 책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뭐 욕 먹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네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지 우리를 생각하면서 아이 지금 우리처럼 애를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0: 네.
1: 부모님들이 아쉬웠던 점을 자식에게 강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컸습니다.
0: 네.
1: 그래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출생한 분들은 이 심리 문제가 많은 분들이 엄청 이렇게 많습니다. 위세대에서 남겨온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또 육아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안락한 노년 생활을 즐기자면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에 맞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집에서 양로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0: 네,
1: 90%.
0: 그렇죠.
1: 예. 10명에서 9명은 다 뭐 광장에 가서 춤이나 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집 주위에서 한족 분들은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분들이 꽤나 이렇게 많습니다.
2: 네.
1: 근데 그분들도 보니까 이래 층차가 좀 이래 있는 분들이 이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모자람도 깔끔하게 쓰고 세탁 장갑을 끼고 이렇게 그 빈병살이랑 주술라 다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생활이 이렇게 그 어려운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게 자식들한테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양도보험에서 이래 나오는 돈들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1: 물론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지만 안락하게 좀 멋있게 런을 생활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네.
1: 근데 60이 돼서 이미 로인이 다 됐는데 60이나 70이 돼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이미 늦었고 또 지금은 그 우리 고모 할머니를 봐도 고모 할머니가 연세가 97입니다.
2: 네.
1: 그런데 아들이 이제는 우리 그 삼촌이 이제는 70이 거의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인하고 로인이 같이 생활하는 이런 그 가정도 엄청 많습니다.
2: 네.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런 분들 물론 퇴직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걸어 다닐 때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양로 시설을 선택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좋은 양로 자원도 같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2: 네. 네. 그래요. 현재 자신의 이 노후 준비 수준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네.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1: 그 얘기하면 막 자랑 같은데.
0: 네.
1: 저는 2013년부터 3년짜리 연금을 총 18개 샀습니다.
0: 오, 네.
1: 만 원씩 산 것도 있고, 10만 원씩 산 것도 있고,
2: 네.
1: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이렇게 산 게 1년에 20만 원씩 10년 200만 내는 거를 샀었는데, 그때, 태평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태평에 양로서취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2: 네.
1: 그때 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 낸 상태이고
0: 네.
1: 이제 저는 55살 이제 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예전에 제가 살 때는 16개랬는데 지금은 67개 됐습니다. 이 67개 그 양로서취에 가서 석 달 전에 미리 신청만 하면
2: 네.
1: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양로를 할 수 있게 돈하고 자원을 다 이래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2: 네.
1: 그리고 그 돈은 뭐 제가 혼자 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 딸한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넘겨주게 된 거고
2: 네.
1: 이 보험의 돈이 많은 분들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험의 돈이 원자 단위 위력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 네. 네,
1: 그냥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면 보험의 돈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제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예, 제 주변에서는 이 아직 노후를 얘기하면 난 그냥 사내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친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2: 네.
1: 근데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 쪼들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달마다 다 돈을 써버리거나 이런 생활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근데 산에 가서 살게 되면 아플 때 뭐 4년은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먼저는 돈이고 그 다음에는 자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정신 생활도 이렇게 재밌는 노후 생활을 보내자면
0: 그렇죠.
1: 예, 그러자면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행복한 거죠.
1: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언니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이상인 언니들은 용정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한 400평 거의 되겠어요.
0: 네.
1: 1층짜리 주택을 지고 네 가구가 거기에 들어가 네 친구가 돈을 합쳐서 그거 지었단 말입니다.
0: 그래요.
1: 예. 근데 영 아쉽게도 그 얼마 전에 그거를 다시 다 이래 분해하고 이래
0: 네.
1: 나눴습니다.
0: 아.
1: 예. 그거는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0: 네.
1: 거기다가 보내자고 지었는데. 한 어느 부모님도 거기에 가겠다는 부모님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수리랑 해야 되니까.
2: 네.
1: 그래서 그 언니네들이 자기네가 네 집이 같이 가서 살게 되는데 이견이 맞지 않는
0: 네.
1: 그 경우가 이래 많았었고
2: 네.
1: 그 중에서 사고로 한 분이 그 남편이
0: 네.
1: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0: 네.
1: 예. 그래 이런 원인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노후 자원을 준비하는 거를 좀 저처럼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서
0: 네.
1: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1: 네.
0: 네. 자, 이 주머니가 또 두둑해야 마음도
1: 네.
0: 든든하다고 양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제 기초를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퇴직금이나 저축 같은 경제적 준비가 충분해야 양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미리 준비해라고 일찍이 준비해라고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네 가지 쓰다 장호가 여기에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내 수입이 그냥 한 달에 10,000원이면 거기에서 4,000원은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돈이 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2,000원은 생활비로 쓰고, 2,000원은 의료비로 이렇게 쓰고, 계속 돈은 따로따로 이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충분히 누적이 되게 소리 관리를 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양로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거고, 또 저희가 원하는 양로 방식은 저희 자식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 요즘 우리 또래는 다 양로원 가는데 어떤 양로원에 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예, 어느 그 양로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양로원을 가도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이래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놀자 이런 얘기랑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연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외지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안도든지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한국에서 보낸 돈을 30만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금 보험회사에 적금할라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그 30만에 보태서 거의 50만이라는 그큰 돈을 들고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리도 쩔뚝거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사자면 살수 있는 보험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 아들은 또 한국에서 그 불법 체류로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바람에 돈을 어떻게 은행으로밖에 할수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이 돈을 관리하는 거는 뭐 이렇게 사기당할 위험도 크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그냥 무조건 뭉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돈들이 많으니까 이 전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돈을 맡겨두지 마시고, 이 지금은 취도가 엄청 많습니다. 본인이 그냥 위챗을 다운하든지 아니면 그 주후보를 다운하든지 다운해도 몸은 외국에 있지만 중국에 있는 양로보험이랑 중국에 있는 이런 상업보험이랑 충분하게 그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여해를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노년 생활은 그 부모님들이 생활이니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예.
2: 그래요.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노인의 90%가 자택 양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택 양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중국말로 예, 金窝银窝不如自己的老窝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90%가 다 이렇게 집에서 양로를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는데 4일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연변 사실은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요강통이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요강통을 가지고 밑에 층을 막 두드려서, 그래서 4일 만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경찰이 이렇게 집문을 따고 이래 들어갔을 때그 할아버지가 하는 첫 마디가 물을 주십시오였습니다. 예, 4일 동안 물한 모금도
0: 갈증이.
1: 예, 마시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인들이 폐활량이 좋지 않아서 물은 몇 모금 마셔도 끊었다 마셨다 끊었다 마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물그 광채소 한 병사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굴뚝굴뚝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그 사고랑 이런 거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 로인분들은 자기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양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래 생겼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금액은 좀 비싸요. 예, 총 그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영변에서 꽤나 괜찮은 주택을 하나 사는 거랑 이렇게 비슷한데 요 돈은 그냥 나중에 내가 이렇게 뭐 하늘나라 갔다 해도 여덟 자식한테 그냥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돈이고 예, 그리고 요 금액이 마련됐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총 네 가지입니다. 지황도에 그리고 장춘에 그리고 위해에 그리고 청도에 이렇게 네 가지 양로서취를 내가 선택해서 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먼저 부여가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총 30가지가 되

0: 에는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먼저 이런 전자 제품 시계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시계에서 비상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서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저래 바로 자식한테 연락이 가서 10분 내로 반영이 돼서 구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가 이래 뒤에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남병원을 왜 가기 좋아하는가 했더니만 하남병원에 조선족 의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남병원을 많이 가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자면 저도 몇달 아이가 어느 과가 어딘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이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이래 1대1로 다 제공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총 30년을 해드린단 말입니다. 예, 물론 뒤에 한 3년 뒤에부터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모를 쓰는 돈보다 내가 전문 간호인을 쓰는 돈보다는 엄청 저렴하게 이런 서비스를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만약에 사셨고 그리고 내 수중에 그것도 보험 아닌 은행에 한 30만, 60만 이런 돈이 이래 있다면 이거를 선택하는 게 엄청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1: 그래요. 로인들이 자녀가 큰 도시에 살고 있어도 막상 함께 살러 가는 것은 망설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또 로인들이 자택 양로를 원하지만 자녀로서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택 양로를 선택했을 때 가장 불안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자택 양로는 자택 양로를 선택 안 했을 때 불안한 요소겠죠. 자기 절로 만약에 자택 양로를 선택했으면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아주 고독하겠죠. 이거는 로인이 아니더라도 저도 제가 심천에 6년 동안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금요일이 되면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이틀을 48시간 이상을 유지하다가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겨우 이렇게 말을 떼는 이런 경우가 이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를 봐도 우리 아버지 아침에 우리 7시 반에 나오면 저녁에 8시쯤에 들어가는데 온 하루 혼자 계신단 말입니다. 엄마는
1: 그렇죠.
0: 한국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적적 하실 거란
1: 괴롭죠.
0: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자체가 그런 그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1: 과묵하세요?
0: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심하면 누구한테 막 전화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하루 입 이래 뚝 닫고 있다가 저녁에 우리 퇴근을 하게 되면 왔냐 이 말이 그냥 첫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본인들이 엄청 고독할 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독하게 되면 건강도 아마 이렇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심장이랑 이런 데서 사람이 흥분을 하고 이래 정서가 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할 때도 이래 있어야 그래야
1: 건강에도 유도할
0: 건강에도
1: 텐데.
0: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너무 그냥 잔잔한 물처럼 이렇게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건강에는 안 좋은 거고.
0: 그리고 할줄 아는 게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전기세라면 물세라면 또 지금 혼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할줄 모르고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게 되면 몇천 원씩 주면서 보모를 이래 청해야 되는데 그런 보모들이 간호사 경험이 있는 이런 보모들이 아니고 그냥 의식주만 책임지는 이런 보모들이라면 그러면 이래 재활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돈만 낭비하는 것
1: 그래요.
0: 같고 이런 문제에서 또 돈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이 현재 방문 간호, 식사 배달, 병원 동행 같은 그 서비스들이 자택 양로를 돕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먼저는 그 요즘에 그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2: 네.
0: AI로. 네,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이렇게 뚝 내려오면서 그냥 사람 얼굴은 저를 바꿨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죠. 예,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가라는 겁니다. 예,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예, 그리고 내이그 집의 열쇠를 어디다가 이래 두겠으니까 문 두드려서 내가 이렇게 소식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문을 따고 들어와서 이렇게 내 핸드폰으로 내 자식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영상이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엄청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2: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네,
0: 그런 거
2: 문제점이
0: 했던 것
2: 많죠.
0: 같고,
2: 네.
0: 그래서 이런 방문 서비스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방문 서비스.
0: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 이런 방문 서비스.
1: 그렇죠. 독거노인이 또 많아짐에 따라 혼자 지내는 것보다 양로시설에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양로원을 선택하는 것이 불효처럼 느껴지는 사회 분위기도 일부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이 양로원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양로원이 예전의 유치원처럼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 효도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그 양로 준비는 어떻게 해야만 유비 문안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도 사실은 듣는 분이 노인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살 때부터 양로를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 뭐월 500이나 월 1000이나 이런 돈으로도 뭐 앞으로 이렇게 60살이 됐을 때 몇십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근데 너무 늦게 제 나이도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40대 됐을 때는 딱 그냥 눈딱 감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내가 노후에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서 산다고 했을 때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자 몸을 책임지는 것그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 대한 책임도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렇죠.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중국 태평 생명보험요한 회사의 방려화 보험 설계사를 모시고 또 로년에 또 준비하는 또 그런 얘기를 양로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2: 수고
0: 감사합니다.
2: 많으셨습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내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여, 42번째 시간입니다.

하루코는 자신의 첫 중국 행차에서 남경으로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미혼부의 고향계와 보고 부모님도 만나 뵌다는 생각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출국길에 올랐던 하루코였다. 하지만 막상 조선족이 오로현집한 미혼부의 조촐한 고향에 도착해 하루코는 미처 정신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0: 태어나옴을 그만 속삭인다. 그리고 그 괴담과 같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의 유발자가 자신의 나라인 일본과 직결되어 있음에 하루코는 다시 한번 놀라워했다. 일본의 하루코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는 어느 사극 속에서 그것도 재미의 맨 뒷좌석에 보았던 실루엣이 모환연극처럼 멀었던 이야기였는데 미혼부의 할머니가 위안부였다니 그만큼 남자친구의 마음의 파장을 하루코는 쉬 읽어낼 수 있었다. 종혁의 표정은 시종 굳어있었다. 마냥 사람 좋은 인상의 미혼부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루코는 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고향에까지 대동하고 온 하루코를 내쳐둔 채 종혁은 그 위안부 문제 대책협의회에서 왔다는 이들과 어우러졌다. 그들이 체록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종혁의 표정이 내내 낯빛으로 물들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종혁은 말을 잃었다. 며칠 후 종혁은 위안부 문제 대책협의회의 루트를 따라 사비를 내치고 남경에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자신에서 위안부 문제 대책협의회의 팀원이 되었다. 할머니의 이야기 그 실체를 종혁은 캐고 싶어 했다. 소형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던 종혁이가 갈긴 비명을 질렀다.
1: 그럼 할머니가 그 저주받은 대학살이 자행된 남경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0: 그러는 종혁의 얼굴이 마지장처럼 와락 일그러져 있었다. 위안부 문제 대책협의회에서는 이번 걸음에 동북 지역에 남아있는 위안부의 실태를 조사한 뒤 조선인 위안부의 자취를 따라 남경으로 가기로 스케줄이 짜여 있었다. 종혁이는 두 말 없이 그 대우에 가담했다.
1: 가자, 하루코. 우리 남경 가자.
0: 종혁이가 하루코를 보고 말했다. 급히 구하려니 비행기 티켓을 끊기 쉽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대책협의회는 중국으로 향발하기 직전에 인터넷으로 왕복편과 남경편 등지의 편도 티켓을 끊은 상태였다. 종혁은 기차로 가서 그들과 합류하기로 했다. 하루코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기차표 두 장을 끊었다. 하루코는 장님처럼 문칫거리다가 미혼부의 손에 끌려 기차에 올랐다. 그로서는 미혼부에게서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던 장백산에 가보고 싶었고 일본 후쿠오카에서 숨진 별의 신이 태어났다는 명동촌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었다. 그렇게 혀를 삼키도록 맛있다는 양꼬치며 냉면을 맛보고도 싶었다. 사랑하는 이와 알콩달콩 즐기며 이역의 풍광과 맛을 음미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혼부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기차는 하루 낮, 하루 밤을 달렸다. 섬 대륙을 누비는 기차에 오른 하루코는 점차 여행의 향수 같은 것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차 위에서도 남자친구에게

0: 된 심기는 여전했다. 자상하게 요곳저곳 조근조근 이야기를 건네던 종혁은 어디로 가고 없었다. 종이 가면처럼 댕댕한 얼굴로 종혁은 아무 말도 없었다. 며칠간 잠을 바로 못 이루었던지 도도는 발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기차역의 매점에서 종혁은 술 한 병 사들고 올라왔다. 38도짜리 도수가 높은 고량주였다. 일본에서 즐겨 마시는 쌀과 국화로 빚은 기꾸마 사문회보다 도수가 어마어마한 술을 담담하게 마셨다. 역시 매점에서 사온 참을 달걀을 안주로 하여 소주를 연거푸 마셨다. 주량이 전혀 없다더니 0.5kg짜리 술 한 병을 거의 다 비웠다. 기차는 하루 낮, 하룻밤을 달려 아침 나절에야 남경역에 도착했다. 처음 이렇게 먼 로정을 기차에 앉아보는 하루꼬는 지쳐서 침대 옥에 쓰러지다시피 하고 있었다. 잠결에 가끔 머리를 들어보면 종혁은 그냥 복도 쪽에 골상에 앉아 흘러가는 밖의 풍경만 내다본다. 복도에 희미하게 밝혀진 지시등 불빛에 마치 한 점의 종이오림처럼 차창에부터 고착되기라도 한 듯 싶다.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배낭을 챙기다가 그제야 시무룩해 보이는 하루꼴을 의식했던지 종혁이가 한마디 했다.
1: 일단 남경을 돌아보고 거기서 상해가 가까우니 포동에 들려 며칠 놀다 돌아가자.
0: 하루 먼저 와 있던 위안부 문제 대책협의회 40대의 팀장이 현지 중국인 통역과 함께 역전까지 나와 종혁이를 맞아주었다. 위안부 가석입니다. 팀장이 종혁과 하루꼴을 젊은 여자 통역
2: 진행으로 갑시다.
0: 장 교수가 운전기사를 보고 행선지를 댔다. 강소성의 성도답게 남경은 도회지의 채통을 보여주었고 대륙의 풍모를 자랑했다. 붐비는 인파와 차량으로 넘실이는 거리에서 일행을 태운 승합차는 교통체증으로 쩔쩔맸다. 그 통계 고적과 현대풍의 건물이 적당히 절충된 도시의 거리를 잔잔히 가려볼 수 있어 하루꼬는 오히려 좋았다. 종혁은 차창에 얼굴을 딱 붙인 채 남경의 거리와 골목들을 스캔이라도 하듯이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다. 언젠가 할머니가 구멍난 가슴을 부담고 지척되는 발길로 헤매겼을 이 고적한 도시의 진모를 남김없이 동공에 담으려는 듯했다.

0: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희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인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마당이 있는 단층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저에게 마당은 생활 공간이자 놀이터였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신비로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봄이면 병아리들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고 여름이면 해바라기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올랐으며 가을이면 들국화가 소박하게 피어나고 겨울이면 마당에 쌓인 논을 모아 동굴을 만들던 그곳이었죠. 특히 마당 가운데를 가로지나는 빨랫줄이 요란히 그립습니다. 여름이면 어머니께서 빨랫줄에 깨끗하게 씻은 옷을 걸어놓으셨는데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옷들이 능청능청 흔들리는 모습은 지금도 여름의 가장 진한 추억으로 눈앞에 선합니다. 때로는 빨랫줄 위에 잠자리가 내려앉았다가 바람이 불어 줄이 능청능청 흔들리면 깜짝 놀라 잠시 날아올랐고 바람이 멈추면 어느새 다시 그 자리에 살며시 내려앉곤 했습니다. 엉뚱한 상상으로 가득했던 어린 저는 빨랫줄이 매달리면 나도 바람이 불 때 능청능청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까치발을 하고 빨랫줄을 꼭 붙잡은 채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능청능청입니다. 긴 막대기나 줄 같은 것이 탄력 있게 자꾸 흔들거리는 모양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과수원을 지날 때면 저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습관적으로 산과 나무들을 한번 돌아보곤 합니다. 아마도 가을에 주먹만큼씩 큰 사과배가 주렁주렁 열린 가지들이 산들바람만 불어도 늡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도마도를 따서 등 뒤에 감추고는 능청능청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제 모습을 지켜본 삼촌에게는 등 뒤에 숨긴 도마도가 빤히 보였겠죠. 어른이 알면 혼날 것을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태연한 척 능청능청하게 걸어가는 저를 귀여워서 그냥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흔들리는 풍경과 사람의 행동까지 아우르는 능청능청은 활용 범위가 넓은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삼북 지역이 사막화 방지와 퇴치를 주요 공략 방향으로 삼고 북방의 생태 안전 장벽 구축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0: 특별 보도, 위대한 로정, 오늘은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진 격종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1: 각지에서 평안대학 입시 보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해수 담수화 일일 생산 능력이 3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0: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경고성 타격을 가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미사일을 요격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 묘세여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 정비율은 12.78%포인트 증가한 67.82%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막화 도시는 주로 산북 지역, 바로 동북과 화북, 서북 지역에 분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북방 지역의 생태 안전 장벽 건설을 시종 용두에 두고 있는 습금형 청소기는 산북 공종구를 수차나 찾아 현지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사막화 종합 예방 퇴치를 강화하고 산북 등 중점 생태 공종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한 것은 우리나라 생태 안전과 강구 건설, 중화민족의 항구안 발전과 관계된다며 당내 공을 세우고 천추의 혜택을 주는 순간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6월 사막화 종합 예방 퇴치와 산북 등 중점 생태 공종 건설 좌담회에서 습금형 청소기는 중화민족의 항구안 발전과 16명 공동체 구축의 견지에서 산북 공종 건설을 국가의 중대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10년 좌우의 시간을 들여 산북 공종 공작전을 실어낼 것을 제기했습니다. 청소기는 산과 하천, 삼림, 밭, 호숭, 초원, 사막의 전멸천, 하소수랑 다클라마칸 사막 외곽 저지전 등 3대 상징적 전액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조림, 초지 조성이 녹화 공백 지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구역 내 각지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깨고 합동 방지와 퇴치를 진행했습니다. 바다인 자리인 동거리 사막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감숙성 민근현에서 내몽골과 감숙은 손잡고 림초대를 건설해 접경지대 사막화 퇴치 작업선을 녹색 방어선으로 봉합함으로써 바다인 자리인 동거리 사막의 만연을 효과적으로 조제했습니다. 공정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점에 대해 올해 전국적으로 이미 18개 과학기술 고지를 건설하고 잔디, 그물망, 보솔기계, 사막화 정비 로봇 등 일련의 새로운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사막 퇴치 작업에 투입해 사막 퇴치 효율을 3배 이상 제고시켰습니다. 산북 진흥화 사막 퇴치 대모형이 조정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막화 방지와 관리는 진흥형 대뇌를 갖게 됩니다. 며칠 전 여러 국제기구가 조직한 사막화 예방퇴치 연수반이 명하에서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1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중국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산북 공종 공작전을 시작해서 3년간 이미 완성한 정비 면적은 2억 4,400만 모에 달합니다. 동부 선멸전 구에서는 록지 존진 사막 후퇴 추세가 뚜렷하게 빨라지고 중부 공략 전구에서는 황하로 유입되는 도사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서부 조지 전구에서는 사고 확산과 사막화 확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15차원은 전망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삼북 공
0: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진 격동의 시효를 돌아봅니다. 위풍당당한 정강산, 혁명의 요람, 높이 19.27m의 이 붉은기 조형물은 영광스러운 세월에 대한 기억이고 독기는 위대한 정신의 전승을 의미합니다. 1927년 국민당 반동파가 반혁명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백색 테러에 맞서 중국 공산당은 단호히 무장투쟁의 길로 나갔고 남창에서 무장저항의 첫 총성을 울렸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독립적으로 지도하는 혁명전쟁, 인민군대 창설,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달 남짓이 지나 모태동이 지도한 추수 봉기가 발발했고 봉기 부대는 처음으로 로농 혁명군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봉기 부대는 모태동의 지도하에 정강산에 도착해 첫 농촌 혁명 근거지를 세웠습니다. 남창 봉기, 추수 봉기에 이어 12월 광주 봉기가 발발했고 이후 각지에서 일련의 무장 봉기가 일어나 당은 홍군 창설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928년 4월 남창 봉기 부대와 광주 봉기 부대 일부가 정강산에서 추수 봉기 부대와 승리적으로 합류해 홍사군을 설립했고 이후 평강 봉기 등 여러 봉기 부대가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정강산 혁명 근거지에서 끊임없이 성장한 홍군은 적의 수차례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황양계에서 홍군은 오래된 박격포 한

0: 공구와 터지는 포탄 한 발로 적군 지휘부를 명중시키면서 황양계 위에서 포성이 울리니 적군이 밤에 도주했다 전해지니라는 전설적인 식구를 남겼습니다. 팔강으로의 어두운 등잔불 아래에서 모택동은 중국의 혁명 정권은 왜 존재할 수 있는가, 정강산의 투쟁 등 불멸의 글을 썼습니다. 연대 당지부를 세우고 3대 규를 6항주의를 제정하며 각급 로농병 정부를 세우고 정강산 토지법을 공포하는 등 하나하나의 정책 제도가 혁명 승리 기초를 닦았습니다. 1929년 1월 홍사군 주력 부대가 강서성 남부와 복근성 서부로 진군했습니다.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복근상한 고선에서 깊은 영향력을 미친 회의인 홍사군 제9차 당대회, 즉 고선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사상건당, 정치건군의 원칙을 확립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군대 건설 역사상 중요한 리정표가 되었습니다. 회의 장소의 탄화 흔적, 누렇게 변한 교의문, 첫 홍군 정규 군복, 첫 활판 인쇄 군보는 모두 새로운 인민군대의 봉황 열반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모택동은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지어 지필하며 중국 혁명의 고조가 곧 다가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홍군과 농촌 혁명 근거지의 설립과 발전에 따라 1931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강서서금에서 중화소베트 제1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려 중화소베트공화국 临시중앙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헌법 강령과 노동, 토지, 혼인 등 법률 문서를 제정했습니다. 중화소베트공화국은 중국 역사상 첫 전국적 로농민주정권으로 당이 일부 지역에서 집권한 중요한 시도였으며 토지혁명 전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피어린 분투, 오늘의 성세 중국, 정강산 정신과 소베트 구역 정신은 중국 공산주의자의 초심과 사명을 담고 있으며 시공을 초월해 새로운 시대에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중화의 아들딸들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로운 도성에서 용감히 나가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2026년 전국 통일 대학 입시가 8일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각지는 시험 준비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수험생들에게 따뜻하고 세심한 봉사를 제공해 평안대학 입시를 힘써 보상하고 있습니다. 복종 사범대학 부속실험중학교 시험장 밖에서 호족 봉사라는 표시를 내건 봉사소가 눈에 띕니다. 봉사소에서 북경시 서성구 이룡로 파출소 호속 담당 경찰 한소영은 올해 북경시 대학 입시 수험생은 8만 4,900명, 시험장은 120곳에 달하며 모든 시험장 입구마다 봉사 창구를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분 증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파손되고 파출소에서 제때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는 신분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해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급히 나오면서 신분증을 휴대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수험생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험생의 수험표를 확인한 후 호족 증명을 발급해 시험에 무사히 참가할 수 있도록 보상합니다. 당시 합천구에 강력한 집중호우가 나타나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관련 부문은 긴급 대수 작업을 펼쳐
0: 수준으로 바닷가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초과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해수, 밤수화 프로젝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인 하북성 창주 발토 신수원 해수종합 이용 일체화 프로젝트는 태양광 플러스 에너지 저장 플러스 해수 담수화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하북 발토 신수원 해수처리유한회사 부사장 호효첩은 일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일 담수 생산량이 5만 톤에 달해 바다와 가깝지만 물이 부족한 창주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 염수의 자원화 이용을 실현하고 지역 수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산업은 민생 용역과에는 해수 담수화는 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며 안정적이고 고품질적인 담수 공급은 프로젝트의 생산 공정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섬내 대형 프로젝트의 수자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1: 잠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잠대곰 원생 서식지 70% 이상을 포괄하고 13개 잠대곰 개체군 생태 통로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잠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잠대곰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생태 방어

0: 생존을 구축하고 야생 개체군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중국 참대곰이 번식하고 생활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2021년 공식 설립된 참대곰 국가공원은 총 면적이 2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그중 사촌역 내 면적이 전체 공원의 근 88%를 차지합니다. 사촌역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 참대곰 수는 1,227마리, 이는 국가공원 내 야생 참대곰 수의 92%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사촌역 내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는 5,639대, 확보한 야생 참대곰 영상은 1,909회차에 달합니다. 한편 참대곰 금빛 원숭이, 눈표범 등 8천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량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야생 개체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서위화 연구원은 참대곰은 실은 대표 종이라며 참대곰을 통해 전반 생물 다양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이 보호 사업에 집중되도록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대곰을 보호하면서 전반지역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게 하고 그 안에 통일적으로 분포된 우강란, 금빛 원숭이, 레소 참대곰 등 많은 물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원초성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공원 건설과 관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을 추출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 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이 가장 값지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국가공원 체계에 포괄시키고 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위환관리국에 따르면 올 5월 말까지 우리나라 위환 보유액 규모는 4월 말보다 317억 달러 증가한 3조 4,422억 달러, 증가폭은 0.93%를 기록했습니다.
0: 조한기상대가 8일 오전 6시 계속해 폭우 주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8일 오전 8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광서 대부분 지역과 광동, 해남도 북부, 호남 남부, 강서 남부와 동부, 절강 남부, 복건, 대만섬, 운남 중서부 등지 부분적 지역에 큰비 또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1: 비상관리부에 따르면 국가홍수방지 감염대처 총지휘부가 7일 광서에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중경, 귀주에서는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경에 실무조를 파견해 도시 침수 처리와 지질재해 방지 대응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0: 7일 저녁에 열린 세계 여자 배구리그 남경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팀이 3대1로 유럽 강호인 폴란드 팀을 역전승해 3승 1패 성적으로 이번 역 경기를 마쳤습니다. 남경역 경기가 끝난 후 중국 여자 배구팀은 터키 경기에 참가해 17일부터 21일까지 선화하여 독일, 프랑스, 브라질, 터키 팀과 맞붙게 됩니다.
1: 7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성명을 통해 혁명 수비대 항공 우수 부대가 이날 저녁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라마트 다윗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에 대해서 실시한 작전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이스라엘을 상대로 진행한 미사일 타격은 경고성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무력 부대 총참모부 하탐 안비야 중앙본부 사령관은 7일 밤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추가할 경우 이란은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7일 저녁 소식 발표회를 진행하고 이란이 이날 밤 이스라엘을 향해서 최소 3라운드 미사일 공격을 진행했지만 이스라엘군이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이집트 안전 부문에 따르면 팔레스티나 하마스 지도부 대표단이 이집트, 카타르, 터키 등 휴전 종재국과 7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만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가자 통제 행정권을 팔레스티나 기술 관료 위원회에 이양할 때에 대한 하마스의 8,64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4%나 급증했습니다. 이중 독일 국민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년간 증가률이

4%에 달했습니다. 폴란드 군비는 GDP 대비 비중이 4.5%로 올라 나토 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벨지크, 단마르크 등 많은 나라들도 방위 투자를 늘려 새로운 군비 확장 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군비 투자가 국민들의 안전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은 유럽 군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돌이 장기 소모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 안보 위협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앞다투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생긴 전쟁 대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사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은 단지 촉매제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유럽이 돈을 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 진짜 이유는 오랜 기간 미국에 묶이고 나토에 의존하면서 형성된 수동적 안보 구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이동하면서 유럽에 대한 안보 약속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동맹국들에게 군비 증액과 비용 분담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 공급, 방위 약속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등 여러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미 국제 무기 인도 지원이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뮌헨 안보회의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변덕은 유럽의 안보 불확실성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어이없는 폐쇄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이고 군대를 확장하여 방어하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중 압박 아래 유럽이 외부 동맹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결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유럽은 전쟁을 위해 군대를 확장하지만 정작 자체 안보 예측에 대한 안정적인 초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고액의 군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유럽 국가들은 교육, 의료, 사회보상 등 공공민생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현대판 대포와 버터의 선택적 공격에 빠졌습니다. 공공자원이 군비로 기울고 민생복지가 계속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불만 감정에 직접 불을 지폈습니다. 여론의 변화는 직설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 동맹 국민의 73%가 유럽 동맹이 의존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와 방위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격에 직면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반 억제 계획을 내놓아 자체 핵 용량에 기반한 유럽 본토 안보 장벽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 9개 나라가 이 계획에 참여하면서 지역 내 방위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폴란드는 올해 5월 새로운 방위 안보 협정을 체결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신형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첫 국가 군사 전략을 발표했고 유럽 동맹도 적극적으로 유럽 방위 연합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방위 자주는 겉보기에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진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문제는 유럽 내부 각국의 우선 고려사항이 달라서 군비 통합 구매, 연합 지휘 체계 구축, 방위 자원 통합 등 핵심 분야에서 통일된 함력을 형성하기가 항상 어렵다는 데였습니다. 게다가 나토 환 대서양 동맹 체계의 고유한 속박은 유럽 방위 통합의 걸음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킬 세계 경제 연구소는 유럽은 재정적이든 기술적이든 방위 자주를 실현할 기초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진짜 부족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통일된 정치적 의지와 확고한 실행력이라고 직언을 날렸습니다. 지금의 유럽은 이미 전략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외부 힘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안보 주도권을 자신의 손에 줄 것인가 이긴 자기 재구성은 유럽이 세계 다국화 물결 속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군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는데 유럽은 왜 돈 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0: 정수리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제를 맡은 함경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인 아랍과 중국 간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본과 필리핀의 결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

현실 속에도 허황한 빈말만 늘어놓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들어 일부 지방에서는 방역과 자연재해 대처, 생태환경보호, 안전생산 등 분야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조사 확인한 결과 일부 간부들이 착실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 기품이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임의식과 성취의식은 전일체로서 적극적으로 성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며 과감히 책임을 져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항상 위험 부담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풍파 없이 순조롭게 되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전문가들이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 상황에 비춰 재산권의 불명확한 귀속과 같은 체제적과 기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진 소유권 제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책을 잘 제정하고 방법을 잘 마련하기만 하면 위험 부담은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개혁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삼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벌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산재호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네 가지 난제를 중점으로 심층적 조사 연구와 거듭되는 논증을 거쳐 목적성 있는 개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최초의 성급 림업 개혁 문건을 형성했습니다. 2008년 중앙시포 문건에서는 복권의 림업 개혁 경험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방적이 있어야 하고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당과 인민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어렵고 험난해도 도의와 직책에 부합되는 한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인 아랍과 중국 간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아랍이회 이장 무함마드 아흐메드 아마시는 아랍과 중국은 상호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상생의 리듬에 따라 동반자 관계를 건립하고 상방은 서로의 핵심 빛과 관련 문제에서 시종 서로 확고히 지지했으며 상무 협력은 이미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시는 올해는 중국과 아랍 국가가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70주년이며 상방은 미래를 지향하는 장원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아랍 국가 간 협력은 단순히 리익의 견지에서 고려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함으로써 발전 도상국을 위해 성장 기회를 넓혀줬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타이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 등 일대일로 공동건설 프로젝트를 대로들면서 아마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참여와 각국의 발전 전략이 깊이 있게 접목하면서 아랍 중국 협력이 전통도록 도왔습니다. 아마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삼고 호혜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기틀 내에서 상무협력은 산업의 심층 융합과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결과 소통의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발전 수요와 전략적 목표에 따라 아랍과 중국 간 상무협력에서 아랍 국가는 확실하게 실리를 챙기고 글로벌 경제 구도에서 지위가 한층 더 향상했습니다. 아마시는 아랍과 중국은 한창 신시대를 지향하는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상방이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항구한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는 공동 비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식량 안전과 에너지 안전, 기후 변화, 디지털화 전환, 지속 가능 발전 등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도록 행동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시는 중국이 올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대 전면적 무관심

대표하는 양측 청년들은 서로의 문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지혜와 양측의 두터운 역사 문화 바탕을 결합하는 것은 쌍방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 더 빛나는 새로운 친선의 장을 열어나가는 데 유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본과 필리핀의 결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사,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3: 최근 일본과 필리핀 간 결탁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역 경계 획정 협상에서 정보 공유, 방위 장비 이전, 합동 군사 훈련까지 일본과 필리핀 양국은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진영 대항을 조성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국가의 염원과 대세의 흐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역 각계 인사들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의 이른바 경계 획정 협상은 아무런 법적 이유도 없으며 중국의 해양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했습니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 등의 경계 획정 협상을 정식 가동한다고 선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과 필리핀이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정세를 교란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경계를 긋기로 한 해역은 중국 대만 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중국 국내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관련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안을 마주한 국가 또는 인국 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경계는 관련 국가가 공평 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대만의 동쪽 해역 경계 획정 협상과 관련되면 반드시 중국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우회한 채 자의로 이른바 경계 획정 협상을 가동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미 일본과 필리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와 무효 행위를 결연히 반대했습니다. 방무 차원에서 일본과 필리핀은 결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코스가 일본을 방문한 기간 쌍방은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을 정식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양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키고 국방 사무 장비 인도 사업을 다그쳐 추진한다고 선별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것은 올해 미국과 필리핀이 진행한 합동 군사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최초로 대규모 작전 요원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필리핀 내에서 88식 해안 기반 대함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이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이른바 지역 안보를 구실로 준동맹 관계와 배타적 지역 안보 협력 틀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간 결탁 행위는 지역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마땅히 역사의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평화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안 일본 우익 세력은 전후 평화 체제의 구속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필리핀의 군사적 존재를 부추기고 인도양 태평양 전략을 관철하며 안보 협력이라는 호우를 쓰고 해외의 군사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역사를 외면한 채 일본과 결탁하고 심지어 일본 신형 군국주의 행위에 주동적으로 영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지연투기 행위입니다. 필리핀은 한면으로 일본의 자원을 빌어 해상 방위 업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작은 울타리에 의탁해 부당한 해양 권익을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여교의 세력을 결탁해 단기적 안전리익을 챙기려고 망상하고 외부 긴장을 조작해 국내 모순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이런 근시안적 움직임은 자신을 극히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필리핀 아시아 세기 전략연구소 소장 헤르만 로렐이 말했듯이 필리핀이 자신을 일본 전차에 묶어두는 것은 필리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최종 돌을 들어 자신의 발을 찌를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향이지 결코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 사리 사욕을 챙기는 각축장이 아닙니다. 일본과 필리핀 양국이 기어코 도입하려는 진영 대항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하는 화근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정시하고 언행을 신중히 다루며 군사 확장의 길에서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한편 필리핀은 지역 평화의 대세에 순응하고 자신을 기타 나라의 전차에 묶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행위도 결국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4: 대충됐습니다. 이 판제들은 대련에서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제는 훈춘 종합 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입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가 판제 유한 책임 유사 부총경리 량년염에 의하면 올해 1, 4분기 기업의 판제 수출량은 동기

0: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 구역 판제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 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 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 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제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훈춘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기의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지에 입각해 감독 관리 모식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일운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진흥어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진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해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진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터프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 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진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0: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Say You Like Me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 PD의 FM 데이트, 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성공한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망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화요일 남자 구만국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망국 씨와 함께하고 있는 성공한 코너 오늘도 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2: 네.
0: 같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오늘 드디어
0: 드디어
2: 저의 연변에도 봄이
0: 네.
2: 오지 않았습니까?
0: 아,
2: 네,
0: 네.
2: 그래서
0: 이제는 뭐그 여름이라고 해도 요즘 날씨는 네, 과언이 아니죠.
2: 오랜만에 이렇게 반바지에
0: 아.
2: 네, 반팔을 입고 밖에 나와본 것 같습니다.
0: 네.
2: 네, 하는 바람에 또
0: 아.
2: 우리 농부들의 단방울이
0: 네.
2: 금방울이 되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오늘도 성순하는 노래로
2: 네.
0: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첫 곡부터 또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곡입니까?
2: 네, 어차피 제가 불러봤자 여러분들이 제목을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0: 네.
2: 먼저 설명드리자면 제목은 산천가,
0: 아, 네.
2: 신민요라고 합니다. 예,
0: 아,
2: 장르는
0: 신민요.
2: 우리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족의 민요에는 여러 가지 뭐 서도 민요, 뭐 경기 민요,
0: 네, 여러
2: 그리고
0: 장르가 있죠.
2: 예, 반소리. 반소리라면 또 여러분들이 일이 오느라 업고 놀자를 보통 아시지
0: 네.
2: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신민요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0: 네.
2: 그 신민요인 산천가를 좀 봄의 주제에 맞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기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민요 느낌이 나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0: 네.
2: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으로 산천가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오늘의 첫 곡,
1: 네.
0: 찬청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1: 이 곡이 사실 그 장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0: 아,
1: 해야 되는 곡인데,
0: 네.
1: 제가 또그 민요 성은답지 못하게 장구를 잘할줄 모릅니다. 예, 장구를 할줄 알면 오늘을
0: 네.
1: 기타가 아니라 장구를 들고 와서 장구를 두드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0: 조금 더 이제 성숙할 수가 있죠.
1: 네,
0: 네.
1: 기타로 하니까 약간
0: 흥이 나고, 네.
1: 퓨전 민요 같기도 하고.
0: 뭔가 새로운 장르
1: 네,
0: 같은 느낌이 들어서,
1: 맞습니다.
0: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우리 민요가 보면 이렇게 틀 안에서 놀질 않습니다. 예, 요즘
0: 아,
1: 곡들은 사실 뭐
0: 네.
1: 특히 힙합 같은 경우는 코드 4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게 돌거든요.
0: 네.
1: 이렇게. 근데 민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악적인 흐름의 틀을 정해놓고
0: 네.
1: 작곡을 한게 아니고,
0: 네.
1: 이 사람들이 흥얼흥얼 마음대로 흥얼거리고 싶은 걸 기록해가지고 거기다
0: 아.
1: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0: 네.
1: 솔직히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보다는 장구 같은 이게
0: 뭔가
1: 절주에,
0: 장단이
1: 예,
0: 있는 그런
1: 맞습니다.
0: 악기가 좀더
1: 장단 있는
0: 어울리죠.
1: 악기가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게 음악 진행이 어떤 음악 진행이다, 예를 들어 뭐 음악적으로 몇 도다 몇 도다라는 거에
0: 네.
1: 가둬놓기 시작하면 노래 자체의 느낌이 확 사라집니다. 그래서
0: 아.
1: 저희 민요가 신기한 게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왠지 이 음악에다 맞추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맞춰도 이쁘지가 않거든요.
0: 아,
1: 그냥
0: 뭔가 약간 어색한
1: 예,
0: 느낌이 나죠.
1: 어색한 느낌이
0: 네.
1: 계속 나서 그냥 장구 하나에다 노래 부를 때 제일 자연스러운 게 우리 조선민족의 민요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국 씨가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 네, 저희 우리 그 학교 교수님들은 듣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부르긴 했는데.
0: 네. 이렇게라도 또 우리 민요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1: 네.
0: 있는 거니까. 네. 그래요. 이어서 또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이죠?
1: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곡이죠.
0: 네.
1: 전에 설명을 안 하고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민요의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0: 네.
1: 경기 민요인지 서도 민요인지 신민요인지 이세개 중에서 맞춰보시고
0: 아.
1: 노래 제목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곡입니다.
0: 아, 그래요? 궁금한데요.
1: 올해도 이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0: 아,
1: 부를 테니까
0: 네.
1: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0: 자,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곡.
1: 네.
0: 제가
1: 맞춰보면
0: 한번
1: 어렵죠.
0: 맞춰봐도
1: 네.
0: 될까요?
1: 아, 네네네.
0: 풍년가
1: 네, 맞습니다. 예,
0: 맞죠?
1: 제목이
0: 네.
1: 풍년가입니다. 노래는 경기민요. 네,
0: 아, 네.
1: 장르인 풍년가입니다.
0: 워낙
1: 네.
0: 또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었던 또 민요이고
1: 그쵸, 예.
0: 아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도 많은
1: 네.
0: 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이 노래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지금 여기에 조피님께서도 한곡 뽑아주세요라는
0: 아유.
1: 댓글에 지금 좋아요가 막 달리고
0: 아니,
1: 있습니다. 예.
0: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1: 이제 한번 같이 준비해 가서 2절 정도는 피디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걸 저희
0: 네.
1: 또 청취자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그러려면
1: 네.
0: 망우씨한테 이제 또 수업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것 같아요.
1: 한번 기회 되면 우리 민요 특집 해가지고 그날에는 우리 피디님도 노래 한곡 하시는 걸로 한번 준비했으면
0: 아유.
1: 좋겠습니다.
0: 네. 뭐 그럴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이제 이 노래를 오늘 특별히 또 선곡한 이유가 있었나요?
1: 네, 아, 사실 제가 원래 아까 오기 전까지만 해도
0: 네.
1: 오늘의 제가 등심에 축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0: 아, 네.
1: 노래 축가를 부르면서 보니까 목이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0: 네.
1: 목이 막혀서 지금 오후된데도 안 풀려서 야, 이거 오늘 민요 부르면 안 되겠다. 오늘은 뭔가 다른 좀 쉬운 노래를 하자 했는데
0: 네.
1: 또 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음악을 할수 있는 내
0: 아,
1: 음악을.
0: 네.
1: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기로 한거 하자 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산천가도 그렇고 풍년가도 그렇고 농사에 관한 음악입니다. 예를
0: 네.
1: 들어보면 산천가 같은 경우에는
0: 그렇죠.
1: 아침이면 연장매고 밖에 나가서 논도 갈고
0: 네.
1: 밭도 갈아서 저녁이면 소의 잔등에 달빛을 메고 돌아온다. 아, 형 이렇게 참
0: 네, 표현이 아주
1: 예,
0: 시적이죠.
1: 우리 조상님들이 쓴 곡이지만
0: 네.
1: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가사에.
0: 아유,
1: 예, 뭐,
0: 어찌 보면 뭐
1: 네.
0: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 그렇죠. 네.
0: 또 노동을 하시고 귀갓길을 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1: 맞습니다. 예.
0: 너무나도 네,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1: 저는 농촌에 살아서 그소 잔등에 달빛 지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소가
0: 네.
1: 털이 워낙 이쁘다 보니까
0: 아, 네.
1: 빛이 나다 보니까 달이 환하게 뜬 날에는 소 잔등이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0: 반사되는,
1: 예.
0: 네.
1: 그래서 그걸 아마도 이렇게 표현을 한것
0: 아,
1: 같아요. 제가 볼
0: 네.
1: 때는 아무튼 산청하는 그런 좀 매력이 있고 풍년가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 없죠. 올해도
0: 네.
1: 풍년, 명년도 풍년, 년년 해마다 풍년이 오라라는 마음으로
0: 아.
1: 농사라는 농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준 음악인 것 같아서 제가 이두 곡을 예, 뭐 겸손하게 한번
0: 그래요.
1: 불러봤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또, 네, 알만한 노래를 선곡해 주셨고요.
1: 네.
0: 네, 특히 이제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 네.
0: 아, 요즘 또 바쁜 계절이지
1: 아,
0: 않습니까?
1: 바쁘죠.
0: 네.
1: 요즘 또 저,
0: 배우셔야겠어요.
1: 예, 미나님께서 한번더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0: 아,
1: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참,
0: 네.
1: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빠이빠이 해야 되는 시간이
0: 아쉽고,
1: 왔습니다.
0: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멋진 선곡으로,
1: 네.
0: 네, 함께
1: 예,
0: 인사드리겠습니다.
1: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이 방송을 틀어놔 주신다면
0: 네.
1: 제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더 불러드리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네.
0: 그래요. 이제 아쉽지만 저 이제 인사드려야 할것 같고요.
1: 네.
0: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1: 네.
0: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2: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화 코너 시간입니다. 내 인생도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 함께합니다. 갈퀴 손으로 쓴 된장 인생. 리경예. 며칠 전에 해마다 나한테서 된장을 사가는 한 고객이 나의 손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리 사장님, 맛전 된장이 이 손에서 만들어졌나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내 손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늘 보던 손이건만 그날따라 나도 놀라고 말았다. 여자 손이라 하기엔 너무 크고 거친 데다가 검푸른 핏줄이 돋아나 있었고 굵다란 손가락은 미끈하지 않고 빗돌빗돌했으며 손가락 마디는 울룩불룩 도드라져 있었다. 완전히 변형된 손이었다. 거친 손바닥은 가뭄이 들어 쫙쫙 갈라진 논밭 같았다. 쉴 새 없이 물질하고 손을 쓰니 손가락 끝마디가 다스러서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지문으로 열 수도 없다. 예전의 나의 손은 솜처럼 하얗고 부드러웠고 손가락도 미끈했다. 창업을 시작해서부터 내 손은 억세고 손바닥이 나무껍질처럼 갈라지고 말았다.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다. 기체장애인이다 보니 쩔뚝거리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남에게 손 한 번 내밀어 본 적이 없었다. 부지런한 이 두 손으로 남들이 하는 일이란 일은 다 해보았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해봤다. 어쩌면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이라고 자부한다. 마지로 태어난 나는 어려서부터 많이 고생했다. 장애를 가진 몸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일도 해보고 옷장사도 해보았다. 후에는 거리에서 밀차를 밀고 다니며 해산물도 팔아보았고 순대 장사계 떡장우 살뜬 청국장은 아니었다. 우선 청국장을 찾는 수요량이 많고 그분이 장사 수완이 좋아서 많이 팔리는 것 같았다. 그 아주마는 이른 아침에 큰 대야에 60~70근을 담아놓고 파는데 다 팔면 빈 대야를 가지고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날따라 나는 물고기를 얼마 팔지 못하고 맥이 지난 몸을 끌고 집으로 향했다. 무건 몸으로 집으로 오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에서 하던 실이 찐득찐득한 청국장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나는 남편을 보고 우리도 청국장을 해서 팔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청국장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남편은 나의 불편한 몸이 걱정되었는지 한번 시험 삼아 조금만 해보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콩 10근 정도로 시작했다. 예전에 어머니는 삶은 콩을 가마목에 놓고 이불을 덮어서 청국장을 띄웠다. 그때 청국장이 어찌나 잘 떴는지 실이 길게 늘어나 우리 집 식구들은 명정에서 연결까지 늘어나겠다며 우스개를 하곤 했다. 나는 어머니가 하던 방법을 떠올리며 청국장을 만들었다. 물고기를 팔면서 청국장도 팔았다. 생각 밖으로 물고기보다 청국장이 더 잘 팔리니 신심이 생겼다. 나는 아예 물고기 장사를 그만두고 청국장 장사에 발벗고 나섰다. 두 번째는 30근, 그 다음에는 50근을 해서 시장에 가지고 나갔다. 나의 청국장을 맛본 사람들은 시장에 오기 바쁘게 나를 찾았다. 한두 사람이 사던 데로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꽤 많이 생겼다. 후에는 수요량이 많이 늘어서 50근을 해도 모자랐다. 손님들은 이렇게 맛있는 청국장은 처음 맛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된장은 왜 팔지 않는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시중에는 된장을 파는 집들이 많아도 다들 콩을 적게 넣은 방법으로 장을 담가서인지 동네 부근의 마을에서 먼저 소문을 듣고 사가더니 후에는 외지에서도 사가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집 된장을 사간 분들은 한결같이 장맛이 좋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명년에도 많이 담가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날로 늘어나는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집이 너무 작았다. 우리는 상의 끝에 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매일 손발이 놀 새가 없었다. 처음에 장독 100개로 시작해서 해마다 늘인 것이 지금은 장독이 1000여 개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우리의 된장

사업은 손풍에 돛단격이 아니었다. 2017년도에 어머니가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나는 장독에서 장을 푸며 바삐 돌아치다가 세게 넘어지고 말았다. 워낙 다리가 불편해서인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동생이 달려와서 나를 급히 일으켜 세우긴 했는데 발을 근본 뗄 수가 없었다. 평상시에도 한쪽 다리가 부실해서 넘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앉지도 못하고 누워도 아팠다. 그때 마침 딸과 사위가 와서 일을 도울 때였다. 나는 사위 등 옆에서 차에 겨우 앉아 연길에 있는 한암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보더니 엉덩이 뼈가 골절되어 수술해야 한다고 바로 입원시켰다. 입원 후에 모든 기초검사를 마치고 주치의사가 찾아왔다. 주치의사는 엉덩뼈를 인공뼈로 바꿔야 한다면서 나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수술하면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가고 물으니 그렇게 되기 힘들고 집행이를 짚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수술을 포기하고 그 길로 퇴원했다. 뼈가 상하면 백날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침대에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꼼짝 못하고 있어 보니 힘들더라도 바쁘게 일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딸이 휠체어를 갖고 와서 나를 데리고 바깥 구경을 시켰는데 살 것만 같았다. 된장 만드는 일은 고양이 손발이라도 빌렸을 형편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하나같이 바삐 돌아치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늘 일손이 모자랐다. 그래서 시일이 좀 지나 집행일을 짚으면서부터는 바로 장 담그는 일에 달라붙었다. 나의 손은 늘 쉴 새가 없었다. 독에서 장을 포담아야 했고 청국장이 나오면 정비해 놓아야 했으며 김치와 짠지 주문이 들어오면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야 했다. 내가 불편한 다리로 숨차게 일하자 남동생은 가슴 아파하면서 나를 보고 좀 쉬라고 했다. 솔직히 집행일을 짚으니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앉아서 하는 일은 그나마 괜찮은데 서서 하거나 다리면서 하는 일은 곱절 힘들었다.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무리하다가 더 나빠질까봐 식구들도 걱정했다. 그래도 나에게는 성한 두 손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엉덩뼈가 상한 지 2년이 지나면서 기적처럼 원래대로 회복됐다. 나는 그 전날에 하지 못한 일을 보충해서 하기라도 하듯 하루에 잠을 몇 시간만 자고 된장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다. 나의 손은 점점 갈퀴손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손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다리는 불편해도 이 성한 손이 있다는 것이 축복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형제들이 힘을 합치고 정성 들여 된장을 담가서인지 된장 판매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지금은 부지 면적이 3만 6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장독이 천여 개가 훨씬 넘는 공장으로 발전했다. 우리의 된장은 동네 방네로부터 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나갔다. 된장 사업을 하면서 에피소드도 참 많았다. 한겨울에 큰 쇠가마를 다섯 개 놓고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콩을 삶는데 바짝 마른 장작이 아니라서 나와 셋째 동생은 새벽 2시부터 불을 떼야 낮에 메두를 쓸 수 있었다. 부엌간에서 불을 뗄 때면 솜씨를 신고 옷을 두껍게 껴입고 머리에 수건까지 써도 몸이 얼어들었다. 물론 지금도 밤중에 일어나 불을 떼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콩을 삶는다. 콩이 다 익으면 늦은 아침이 된다. 그러면 아침을 대충 때우고 호미로 콩을 이겐다. 이겐 후에는 손으로 메두를 빚어서 볏짚끈으로 집안의 대들보에 달아맨다. 그 누가 못생긴 사람을 메주 같다고 했던가. 나는 나의 갈퀴 손으로 빚은 메주들이 예술품처럼 아름답게만 보인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우리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된장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 번은 동불사의 어느 마을에 가서 콩을 사오게 되었다. 늙은 양주가 농사한 것이었는데 남편은 꼼꼼히 보지도 않고 마대에 담긴 것을 근만 떠가지고 가져왔다. 집에 와서 콩을 씻으려고 마대에 콩을 쏟아보니 글쎄 부스러진 콩짜개에다 모래까지 섞여 어지럽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키질했다. 손이 너무 시려서 입김으로 녹이면서 콩깍지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키질하고 남은 콩을 집에 들여와서는 상에 펴놓고 한 알 한 알 불량한 콩을 골라냈다. 한 마대를 손질하는데 20번은 키질해야 했다.

으로 나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4층에 사는 자신이 장을 끓이면 아래 5층 분들이 장 냄새가 어쩌면 그렇게 좋냐며 어디서 산 장인지 묻기에 내가 장 사는 곳을 알려줬다고 했다. 후에는 그분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장을 사갔다. 수요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대량으로 장을 만들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수제 방식을 고집한다. 겨우 내내 메두를 쑤어 띄우고 봄이면 메두를 털고 씻어서 말리운다. 말린 메두를 빈 독에 불구는데 수량이 많다 보니 며칠씩 걸린다. 이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한다. 고추장을 할 때 넣는 찰밥은 솥에 무르게 해서 넣는다. 찹쌀을 골고루 익히자면 자주 번져야 하는데 다섯 가마의 밥을 하고 나면 온몸이 해나른해 나고 손가락이며 손목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 이름 없는 들풀로 온갖 풍상고초를 겪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료정을 고른 것도 이 두 손의 덕분이다. 나는 오늘도 못난 갈퀴 손으로 승용차의 핸들을 돌리며 고객들에게 나의 된장을 배달하러 떠난다. 내 갈퀴 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있는 영광의 그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사 성식의 글의 맛과 멋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어느 날 나는 한 편의 소피를 읽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다. 참 맛있는 글이네.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 웃었다. 글을 읽고 맛있다고 말하다니 어딘가 이상한 표현이 아닌가? 라 부르고 그 품격을 멋이라 부른다. 맛이라는 말은 본래 음식에서 나온 말이다. 좋은 음식에는 깊은 맛이 있다. 그 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장독대에서 오랫동안 숨쉬며 익은 된장

향은 비로소 짙은 향을 품게 되고 오래 끓인 국물은 재료의 기운을 천천히 우려낸다. 시간과 정성이 쌓일 때 음식은 깊은 맛을 얻는다. 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생각은 깊은 문장이 되지 못한다. 생각이 얕으면 문장도 얕다. 아무리 화려한 표현을 덧붙여도 금세 바닥이 드러난다. 그러나 삶 속에서 오래 삭힌 생각은 담담한 문장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낸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문장은 사람 됨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문장은 기술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품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글은 짧아도 깊다. 그 문장 속에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과 생각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오래된 신문을 읽다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로신의 글을 읽을 때가 그렇다. 그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날카롭다. 그는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웃음 섞인 풍자를 던지면서도 가난한 민초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진정한 문학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의 글이 세월을 건너 지금까지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문장 속에 자유로운 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유로운 정신이 바로 글의 멋이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두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때 말하는 멋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삶의 품격을 함께 가리킨다. 글의 멋도 이와 같다. 멋있는 글이란 문장이 화려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의 정신이 자유롭고 당당하다는 뜻이다. 당나라의 문장가 한유는 문장에 대해 문장에는 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정신의 기운이다. 마음이 넓으면 문장도 넓어지고 정신이 당당하면 문장도 살아 움직인다. 한국의 수필가 피천득은 수필을 마음의 산책이라고 했다. 산책이란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다. 천천히 걷다 보면 길가에 풀꽃도 보이고 고요한 길도 보이며 문득 하늘도 올려다보게 된다. 글도 그런 걸음 속에서 태어난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마며 읽는다. 글도 마찬가지다. 삶을 오래 바라보고 생각을 천천히 숙성시킬 때 문장은 비로소 깊어진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글에는 자연스럽게 맛이 생긴다. 세상을 넓게 바라본 사람의 글에는 저절로 멋이 깃든다. 문장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다. 좋은 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있다. 그 향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 그래서 어떤 문장은 오래 살아남는다. 그 속에 삶의 맛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의 멋이 있기 때문이다. 삶을 오래 익혀 맛을 만들고 사유를 넓혀 멋을 찾는 일. 어쩌면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삶을 천천히 익히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삶이 한 줄의 문장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을 때 그 문장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남긴 작은 빛이 된다. 그 빛이 오래 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학이라고 부른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구려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를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자욱히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네, 고독의 잔상들이 네,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세계,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물끄러움이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근데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된 후진호 선생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 아마 토요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조교를 보내 나를 오라고 했다. 연구실에 들어서니 그는 사람뼈와 숱한 해골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때 그는 해골을 연구를 하였는데 후에 논문 한 편이 본교 잡지에 발표가 되었다. 강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나? 그가 물었다. 조금요. 가져와봐. 나는 필기한 노트를 가져다 드렸다. 그는 받은 지 2, 3일 후에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이후 월요일마다 가져오라고 했다. 노트를 받아본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어떤 불안과 감격에 휩싸였다. 필기를 보니 처음부터 마감까지

빨간 글씨로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문법상의 착오도 일일이 고쳐놓았다. 이는 그가 담임한 학과인 고락, 혈관학, 신경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 나는 전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때로는 제멋대로 하였다. 어느 한번 후진호 선생이 나를 연구실로 부르더니 내 노트 속에 하박 그림을 펼치고 가리키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것 보게. 이 혈관의 자리가 기울었군. 물론 이렇게 옮기니 보기는 겸용의 학우들 속에서 나는 중간쯤 차지하여 락제를 면하였다. 이번에 후진호 선생이 맡은 과목은 해부실습과 국부해부학이었다. 해부실습이 한 주일쯤 진행이 되었을 때 그는 또 나를 불렀다. 그는 기뻐하면서 아주 들뜬 목소리로 나에게 중국 사람은 귀신을 믿는다고 들었기에 자네가 시체 해부를 하려 하지 않을까봐 아주 걱정을 했었는데 시름 놓았네. 그런 일이 없으니 말일세 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도 나를 난감하게 굴 때가 있었다. 그는 중국의 여인들이 전적을 한다고 들었는데 상세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라고 묻기도 하고 발의 뼈가 어떤 기형으로 변하는가 묻기도 했다. 또 한숨을 쉬면서 아마 직접 봐야 알겠지? 대체 어찌 된 것인가는? 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우리 학급 학생회 간사들이 숙소에 찾아와서 나의 필기 노트를 빌려보자고 했다. 그들에게 노트를 내주었더니 그들은 펼쳐보기만 하고 가져가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자 배달부가 아주 두툼한 편지를 가져다 주었다. 뜯어보니 첫 마디에 너는 회개하라 라고 씌여 있었다.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구절인데 톨스토이가 최근에 인용한 적 있다. 마침 일로전쟁이 있어 톨스토이 선생은 러시아와 일본의 황제 앞으로 편지를 썼는데 첫 구절이 바로 이러했다. 일본 신문에서는 그가 불손하다고 심하게 꾸짖었으며 애국 청년들도 분개를 했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그의 영향을 받았다. 이어서 대개 지난 학기 후진호 선생이 해부학 시험 제목을 노트에 기호를 해주어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았기에 이런 성적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은 익명이었다. 나는 그제야 며칠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떠올렸다. 학급 회의가 있어 간사가 흑판에 알리는 글을 썼는데 첫 구절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 참가하시오였다. 게다가 빠진다는 글에 동그라미를 쳤다. 나는 그때 그 동그라미를 우습게 쳤다고 생각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이제야 그것이 나를 빗대고 한 소리임을 알았다. 내가 선생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빼냈다는 것이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중앙경제사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장기적으로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풍부해하고 발전시키자. 2017년 12월 18일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함과 더불어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경제 발전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정세 속에서 모두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방향과 출로에 대해 고민,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인도했습니다. 첫째로 경제 실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연평균 7.1% 성장했으며 올해의 경제 총량은 80여 조 원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해 5년 전보다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도는 연평균 30% 이상으로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여도 합계를 초과해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한 원동력과 안정장치로 자리매김했으며 우리나라의 거대한 규모의 시장은 전례없는 확장력과 흡인력을 과시했습니다. 둘째로 경제 구조의 중대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3거 1강 1보를 추진하고 과잉 생산 능력을 적극 해소하고 시장의 재고품 매출을 추진해 수습 균형을 촉진했습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 신업태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혁신구 동력이 갈수록 강대해졌으며 경제에 대한 신성장 동력의 버팀목 역할이 뚜렷이 강화됐습니다. 농업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농업의 구조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인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마당이 있는 단층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저에게 마당은 생활 공간이자 놀이터였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신비로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봄이면 병아리들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고 여름이면 해바라기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올랐으며 가을이면 들국화가 소박하게 피어나고 겨울이면 마당에 쌓인 눈을 모아 동굴을 만들던 그곳이었죠. 특히 마당 가운데를 가로지나는 빨랫줄이 유난히 그립습니다. 여름이면 어머니께서 빨랫줄에 깨끗하게 씻은 옷을 걸어놓으셨는데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옷들이 능청능청 흔들리는 모습은 지금도 여름의 가장 진한 추억으로 눈앞에 선합니다. 때로는 빨랫줄 위에 잠자리가 내려앉았다가 바람이 불어 줄이 능청능청 흔들리면 깜짝 놀라 잠시 날아올랐고 바람이 멈추면 어느새 다시 그 자리에 살며시 내려앉곤 했습니다. 엉뚱한 상상으로 가득했던 어린 저는 빨랫줄에 매달리면 나도 바람이 불 때 능청능청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깔 것입니다. 능청능청은 자꾸 능청맞게 행동하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속으로 엉큼하면서 겉으로 천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능청능청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큰 삼촌 집에 놀러 갔더니 집에서 삼촌이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에 자그마한 도마도가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겨울철 신선한 먹거리가 드물었던 그 당시 아직은 파란 빛이 많이 남아있던 도마도가 어린 저에게는 큰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도마도를 따서 등 뒤에 감추고는 능청능청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제 모습을 지켜본 삼촌에게는 등 뒤에 숨긴 도마도가 빤히 보였겠죠. 어른이 알면 혼날 것을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태연한 척 능청능청하게 걸어가는 저를 귀여워서 그냥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흔들리는 풍경과 사람의 행동까지 아우르는 능청능청은 활용 범위가 넓은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아침에 올바른 선택이 암 위험을 30% 감소시킨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접어들어 날이 점점 더 일찍 밝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잠에서 깹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눈을 감고 지금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암 위험이 26%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31%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총 9,038명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들의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운동형, 점심 운동형, 오후 운동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아침 활동은 인체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에 부합하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가 더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이어트 후 다시 살이 찌지 않는 황금 걸음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6년 국제환경연구와 공공위생잡지가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8,500걸음씩 걷는 것이 다이어트 후 다시 살이 찌지 않는 황금 걸음수라고 합니다. 연구는 3,758명 성인들이 포함됐고 평균 나이는 53세였습니다. 처음 모두의 활동 수준이 비슷했고 약 7,200보를 걸었습니다. 그후 그들은 두개 소조로 나뉘었고 이와 함께 변화도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일반 걸음 소조는 매일 걷는 양이 증가하지 않았고 체중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걷기 소조는 체중 감량 기간 평균적으로 매일 8,500보를 걸었는데 이는 다른 소조에 비해 1,000보 이상 더 걸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균 4.39%의 체중을 감량했는데, 이는 약 4kg에 해당합니다. 다이어트 단계가 끝난 후에도 많이 걷기 소조는 멈추지 않고 하루 8,500보 정도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10개월 동안 체중이 거의 반등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체중이 평균 3.28%, 약 3kg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은 살을 얼마나 뺄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걷기는 얼마 동안 감량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매일 8,500보를 걷는 것이 고강도 운동보다 더 나은 현실입니다. 걷기는 문턱이 낮고 비용이 적게 들며 몸에 해롭지 않고 일상생활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네, 쌀, 만두, 국수 등의 주식은 우리가 꼭 먹는 음식 건강 등에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통곡물에는 현미, 귀리쌀, 통밀가루, 옥수수, 메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즉석 오트밀은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납작한 오트밀이지만 껍질을 제거하고 설탕과 우유를 첨가한 이른바 영양 오트밀은 통곡물이 아니라는 점에 留意해야 합니다. 류애령은 통곡물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껍질과 배아에 곡물의 절대다수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도정한 백미와 밀가루는 껍질과 배아가 제거되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60에서 80%가 함께 없어지고 식이섬유도 기본적으로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백미와 밀가루 일부를 통곡물로 대체해 장기간 견지한다면 혈당, 혈중지질, 체중 등 지표들이 모두 크게 개선됩니다. 먼저 혈당이 안정되고 식후 졸음은 감소됩니다.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의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요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식후 졸음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쉽게 허기지고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합니다.

통곡물이 함유된 불용성 식이섬유는 구조가 거칠어 씹는 횟수를 느리고 소화 속도가 느려 포만감을 높이고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장암, 직장암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장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대장암 위험을 줄입니다. 다음,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통곡물은 혈당과 혈중 지질을 개선하는 데 유리하며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과 사고력을 개선시킵니다. 중국 등록 영양사 류평평은 비타민 B군이 신경계통의 효율적인 작업과 충분한 체력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이 그렇습니다. 식단에서 비타민 B1의 가장 실용적인 공급원은 통곡물이며 이를 자주 먹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지 않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채워.
1: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2: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습니다. 연변이중 교원 수염은 오늘 지파울을 입은 것은 아이들이 첫 시험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연변일중 교원 문류연은 오늘 가져온 해바라기 고체는 단번에 으뜸을 차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만져보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교원들의 간곡한 당부와 여러 해 동안 쌓아온 지식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의 굳건한 자신감이 됐습니다. 수험생 등희진은 많이 긴장되는 동시에 많이 설렌다고 하면서 평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둬서 자신이 가고 싶은 도시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손정전은 지난 3년은 정말 힘들었고 공부에 아주 충실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지를 선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허진우는 지금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화북전력대학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전력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김성헌, 최시성은 대학 입시에서는 평소보다 더 잘 발휘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학부모들의 응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복장과 소품 그리고 동행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좋은 징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염은 오늘 날씨가 춥지만 지파울을 입고 조카를 응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조카가 첫 시험부터 승리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리겐은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 오늘은 평상심으로 위했습니다.
1: 대학 입시 기간 우리 시는 여러 부문이 협력해 치안 근무와 교통, 소통, 후방 지원에 이르 시공안국 보도선전과 과장 리봉은 연결시 공안국은 사전에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경찰 부문이 연동 근무를 실시하는 바 시험 전에는 전 지역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시험장 주변 소음과 질서를 엄격히 관리했으며 시험 기간에는 교통 통제와 동태 순찰 방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호적 근무 변민 녹색 통로와 현장 응급봉사 지점을 운영해 광범한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전원이 근무에 투입돼 대학 입시 호위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교통 체증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정밀화 관리 통제를 시행하며 조용하고 편의 물품을 충분히 준비해 수험생과 동행 학부모들에게 물품 지원과 안내, 응급 지원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청단 시위 기층부 3.1군 조군경

0: 은 공청단 시위는 청소년 성장의 실제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각종 혜민 자원봉사 대상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청년 봉사로 학생들의 꿈을 향한 성장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1: 6월 5일 강철 같은 의지로 산하를 세우다. 종국이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영광의 세월 전람이 연변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이 주최하고 연변박물관이 주관했으며 조당위 당사연구실과 조제대군인 사무국이 협조했습니다. 문헌 자료와 귀중한 실물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가 전람을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기억하고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길 바랐습니다. 심수 관광객 구제기는 특정한 역사 시기에 기본 건설 공정병이 창설된 것은 국가 전략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 바 철도와 도시 건설, 석유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기본 건설 공정병의 공헌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 리경양은 이런 옛 물건들을 보면서 당시의 간고분토 정신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자신한테 큰 격려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C급 박물관이 전국 기본 건설 공정병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하는 전문 전람이라고 하면서 전 세대 이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시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은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4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1.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은 전반부에 낮고 후반부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겠으며 8일부터 10일까지 기온이 비교적 낮고 11일부터는 점차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mm에서 25mm로 往년 같은 시기와 비슷하겠습니다. 주요 강수 과정은 8일에 가랑비, 9일부터 11일까지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13일부터 14일까지 가랑비가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이번 주 기온이 낮기에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농작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주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논밭 관리를 강화해 농작물의 생장과 발육을 촉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0: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이지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상큼발랄할 방시연입니다.
3: 친구들,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0: 친구들, 우리가 매일 그냥 흘려보내는 등하교 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 매 15분씩 1년간 모은다면 약 100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1: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럴 때 간단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그냥 집에서 멍 때리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아침에 등교하기 전 그냥 흘려보내는 자투리 시간들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2: 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매일 5분씩 독서를 한다면 한 주에 35분간, 한 달이면 1,050분을 독서하게 되고, 이렇게 한달한 달이 모여져서 1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 할까요?

0: 네, 건강열차 시간 이용해서 휴대폰이 우리 몸에 나쁜 점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휴대폰 중독이란 무엇일까? 이 휴대폰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청소년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할 성장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 어린이들까지도 이러한 청소년 휴대폰 사용에 심각성과 피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에는 전자파가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전자파란 전계와 자계가 직결을 하면서 공간으로 퍼져가는 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경우 전자파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친구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의 인체는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준치는 휴대폰을 30분간 사용했을 때 체온을 섭씨 1도 올리는 전자파 인체 흡수율의 몇 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정상 체온 1도를 변하게 하는 물질이거나 이 원인은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2: 우리는 핸드폰을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1: 특히 방학이면 많은 친구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성장에도 해롭고 시력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0: 네, 그렇죠. 꼭 주의를 둘러야 하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꾸중을 듣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 꼭 멀리해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2: 몸에서 때가 일어나죠. 여름이면 특히 더 심한데요. 몸에서 때가 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0: 네, 우리 친구들은 이 인간의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발바닥과 같이 피부도 닳아서 구멍이 날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다쳐서 상처가 나면 곧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2: 사람이 피부는 현미경으로 보면 벽돌을 겹겹이 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세포인 것입니다. 이 벽돌이
1: 친구들, 방귀는 왜 뀔까요?
0: 네, 우리 친구들 참 많이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뿡 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방귀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갑자기 민망한 소리와 함께 냄새가 도대체 그럼 방귀는 왜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일까요?
2: 뱃속에서 쓰이고 남는 음식물에서는 가스가 생깁니다. 작은 상자 소장의 윗부분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았던 음식물이 찌꺼기가 작은 상자의 아랫부분과 큰 상자, 대장에서 분해되는데 그때 수소가스와 탄산가스, 암모니아, 황화수소, 에탄가스 등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가스의 대부분은 상자에 흡수되어 버리지만 발생하는 양이 많으면 항문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것이 방귀이죠.
0: 네, 방귀 소리가 창피스러워서 억지로 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창자 속에 가스가 꽉 차있게 되지 않을까요?
2: 일행일이 잦으면 배가 부른 것 같아서 밥을 먹기가 싫어집니다. 방귀가 너무 작거나 냄새가 심한 것은 소화가 잘안 되거나 성자에 병이 생겼을 때입니다.
1: 수술하고 난 뒤에는 꼭 방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죽을 먹기 시작합니다. 방귀가 나온다는 건 창자의 활동이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0: 네, 그래요. 친구들, 방귀 얘기를 하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겠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곤란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귀 소리가 창피스러워서 억지로 참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자 속에 가스가 꽉 차있게 되기 때문에 배출을 해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노래 한곡 함께 듣겠습니다. 진달래 고속열차 띄워드립니다.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어느 학교나 학생 친구들이 모두 줄뛰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줄뛰기 할 때는 어떤 것에 꼭 주의를 해야 할까요?
1: 줄뛰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그냥 뛰면 아는 거 아닐까요?
2: 아닙니다.
1: 그럼 어떤 주의점이 있어요?
0: 네, 어떤 꼬마 친구들은 뜀줄을 갖고 아무렇게나 놀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든다면, 뜀줄로 자신이나 다른 꼬마 친구들의 몸을 묶어서 숨쉬기조차 어렵게 하는데요. 이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1: 어떤 꼬마 친구들은 뜀줄로 다른 꼬마 친구나 애완견의 허리를
0: 네, 방금 줄뛰기 할때 안전범을 친구들에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많은 친구들 또 공을 가지고 놀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2: 축구공은 그냥 차는 거 아닌가요?
1: 아니죠. 축구공을 그냥 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공을 어떻게 갖고 놀아야 안전할까요?
2: 거무공은 블록하고 동그란 배를 갖고 있어 밟으면 굴러가죠. 때문에 우리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참 신나하는데요. 공이 당연히 밟으면 굴러가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절대 공을 발로 밟으면 안 됩니다. 밟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더 많이 아프니까요.
1: 우리가 공을 갖고 놀 때는 어른들과 함께 알맞은 곳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놀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차거나 몰 때는 발밑에
3: 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0: 네. 우리 친구들에게 공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항상 나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건강 열차 마감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4: 안녕히 계세요.
5: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6: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7: 农历4月24日。 欢迎收听全国新闻联播，我是陈亮。
8: 我是婉莹。今天节目的主要内容有。
7: 习近平出席金正恩举行的欢迎宴会，
8: 习近平和彭丽媛观看朝鲜专场文艺演出，
7: 习近平和彭丽媛参谒中朝友谊塔，
8: 习近平参访朝鲜劳动党中央干部学校，
7: 习近平夫妇出席金正恩夫妇举行的小范围午宴，
8: 习近平出席金正恩举行的欢送仪式。
7: 习近平结束对朝鲜国事访问，回到北京。
8: 习近平同格鲁吉亚总统就中俄建交34周年互致贺电，并共同宣布将双边关系提升为。

步走上平台，整理花篮缎带。全体人员向中国人民志愿军烈士默哀。默哀毕，习近平和金正恩观看仪仗队分烈士。

0: 원칙을 세우고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수립하기까지 토지혁명 단계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고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하며 영원한 정신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로성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진 격동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위풍당당한 정강산, 혁명의 요람, 높이 19.27m의 이 붉은기 조형물은 영광스러운 세월에 대한 기억이고 더욱이는 위대한 정신의 전성을 의미합니다. 1927년 국민당 반동파가 반혁명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백색테러에 맞서 중국 공산당은 단호히 무장투쟁의 길로 나갔고 남창에서 무장저항의 첫 총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독립적으로 지도하는 혁명전쟁, 인민군대 창설,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달 남짓이 지나 모태동이 지도한 추수봉기가 발발했고 봉기 부대는 처음으로 로농혁명군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봉기 부대는 모태동의 지도하에 정강산에 도착해 첫 농촌혁명 근거지를 세웠습니다. 남창봉기, 추수봉기에 이어 12월 광주봉기가 발발했고 이후 각 지에서 일련의 무장봉기가 일어나 당은 홍군 창설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928년 4월 남창봉기 부대와 광주봉기 부대 일부가 정강산에서 추수봉기 부대와 승리적으로 합류해 홍사군을 설립했고 이후 평강봉기 등 여러 봉기 부대가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정강산 혁명 근거지에서 끊임없이 성장한 홍군은 저길 홍사군 주력 부대가 강서성 남부와 복근성 서부로 진군했습니다.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복근상한 고선에서 깊은 영향력을 미친 회의인 홍사군 제9차 당대회 즉 고선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사상건당, 정치건군의 원칙을 확립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군대 건설 역사상 중요한 리정표가 되었습니다. 회의 장소의 탄화 흔적, 누렇게 변한 결의문, 첫 홍군 정규 군복, 첫 활판 인쇄 군보는 모두 새로운 인민군대의 봉황 열반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모태동은 작은 불씨가 큰 혁명의 불길로 번지어 지필하며 중국 혁명의 고조가 곧 다가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홍군과 농촌혁명 근거지의 설립과 발전에 따라 1931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강서서금에서 중화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려 중화소비에트공화국 临时조항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헌법 강령과 노동, 토지, 혼인 등 법률 문서를 제정했습니다.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은 중국 역사상 첫 전국적 로농민주정권으로 당이 일부 지역에서 집권한 중요한 시도였으며 토지혁명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피어린 분투, 오늘의 성세종국, 정강산 정신과 소비에트 구역 정신은 중국 공산주의자의 초심과 사명을 담고 있으며 시공을 초월해 새로운 시대에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중화의 아들딸들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로운 도성에서 용감히 나가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2026년 전국통일대학 입시가 8일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갑진은 시험 준비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수험생들에게 따뜻하고 세심한 봉사를 제공해 평안대학 입시를 힘써 보상하고 있습니다. 북경사범대학 부속실험중학교 시험장 밖에서 호족 봉사라는 표시를 내건 봉사소가 눈에 띕니다. 봉사소에서 북경시 서성구 이룡로 파출소 호족 담당 경찰 한소영은 올해 북경시 대학 입시 수험생은 8만 4,900명, 시험장은 120곳에 달하며 모든 시험장 입구마다 봉사 창구를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분증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파손되고 파출소에서 제때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해 향해 수험생을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과정에 걸친 모장의 시험 지원 봉사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예비시험장을 배치해 정밀 봉사로 수험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확보했습니다. 7일 종경시 합천구에 강력한 집중호우가 나타나 일부 도로가 모래 잠겼습니다. 관련 부문은 긴급 대수 작업을 펼쳐 7일 밤 8시까지 군의 18곳 침수 현장의 통행을 전부 회복했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8일에도 합천구의 강우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에서는 기상

0: 관측과 조기 경보를 경화하고 실시간으로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하며 군의 시험장 3곳과 주변 도로의 위험 부담 요소를 전면 점검했습니다. 합천구 교육위원회 주임 오지경은 일기예보에 따라 수험생들의 등 하교 로선을 최적화하고 물자 비축을 강화했다며 합천중학교는 도시락 1,000인분을 临시 추가하고 천막 400개로 방무 통로를 설치해 수험생들이 비를 맞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1: 8일은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수 담수화 일을 생산 능력이 300만 톤을 넘었습니다. 이는 1,500만 명 인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생활 용수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바닷가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효과성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인 하북성 창주 발토신수원 해수종합이용일체화 프로젝트는 태양광 플러스 에너지 저장 플러스 해수 담수화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하북발토신수원 해수처리요한회사 부사장 호효첩은 일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일 담수 생산량이 5만 톤에 달해 바다와 가깝지만 물이 부족한 창주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 염수의 자원 활용을 실현하고 지역 수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산업은 민생 용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항만 인근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발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절강 두산 녹색 석유 화학기지 급수부 관계자 곽애에 따르면 절강주산 오산도에 위치한 연간 4천만 톤 규모의 정유일체화 기지의 급수 수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했습니다. 현재 산동, 절강, 해남 여러 지역에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성계 외딴섬에서 보유한 급수 시스템은 30개 이상에 다릅니다. 따라서 예전에 배로 물을 운반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물을 공급하는 불편함을 철저히 해결했습니다. 자연자원부 천진해수담수화 종합유용연구소 소장인 상문세는 우리나라 해수담수화 산업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술과 장비 면에서 수출로 이어지고 자수 혁신에서 국제화로 발전하는 도약을 이뤄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국내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물 부족 국가와 지역에 성숙되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고급 제조업이 세계로 나가는 중요한 명함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0: 참대곰 국가공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단일 물종으로 명명한 국가공원입니다. 감속 사천 섬소 세계성을 가로탄 참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참대곰 원생 서식지 70% 이상을 포괄하고 13개 참대곰 개체군 생태 통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참대곰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생태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생 개체군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중국 참대곰이 번식하고 생활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2021년 공식 설립된 참대곰 국가공원은 총 면적이 2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그중 사천역 내 면적이 전체 공원의 근 88%를 차지합니다. 사천 용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 참대곰 수는 1,227마리, 이는 국가공원 내 야생 참대곰 수의 92%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사천 용내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는 5,639대, 확보한 야생 참대곰 영상은 1,909회차에 달합니다. 한편 참대곰 금빛 원숭이, 눈표범 등 8천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량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야생 개체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소위화 연구원은 참대곰은 실은 대표종이라며 참대곰을 통해 전반 생물 다양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이 보호사업에 집중되도록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대곰을 보호하면서 전반책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게 하고 그 안에 통일적으로 분포된 우강란, 금빛 원숭이, 레소 참대곰 등 많은 물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원초성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공원 건설과 관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을 추출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 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이 가장 값지고 생물 다양성

0: 활동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국가 공원 체계에 포괄시키고 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위환관리국에 따르면 올 5월 말까지 우리나라 위환 보유액 규모는 4월 말보다 317억 달러 증가한 3조 4,422억 달러, 증가폭은 0.93%를 기록했습니다.
0: 중앙기상대가 8일 오전 6시 계속해 폭우 주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8일 오전 8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광서 대부분 지역과 광동, 해남도 북부, 호남 남부, 강서 남부와 동부, 절강 남부, 복건, 대만섬, 온남 중서부 등지 부분적 지역에 큰비 또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1: 비상관리부에 따르면 국가홍수방지 가뭄대처총지휘부가 7일 광서에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중경, 귀주에서는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경에 실무소를 파견해 도시침수 처리와 지질재해 방지 대응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0: 7일 저녁에 열린 세계 여자 배구리그 남경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팀이 3대1로 유럽 강호인 폴란드 팀을 역전승해 3승 1패 성적으로 이번 역 경기를 마쳤습니다. 남경역 경기가 끝난 후 중국 여자 배구팀은 터키 경기에 참가해 17일부터 21일까지 전화하여 독일, 프랑스, 브라질, 터키 팀과 맞붙게 됩니다.
1: 7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성명을 통해 혁명 수비대 항공 우수 부대가 이날 저녁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라마트 다윗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에 대해서 실시한 작전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이스라엘을 상대로 진행한 미사일 타격은 경고성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무력부대 총참모부 하탐 안비야 중앙본부 사령관은 7일 밤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추가할 경우 이란은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7일 저녁 소식 발표회를 진행하고 이란이 이날 밤 이스라엘을 향해서 최소 3라운드 미사일 공격을 진행했지만 이스라엘군이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이집트 안전 부문에 따르면 팔레스티나 하마스 지도부 대표단이 이집트, 카타르, 터키 등 휴전 종재국과 7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만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가자 통제 행정권을 팔레스티나 기술관료위원회에 이양할 때에 대한 하마스 입장이 이번 담판의 중점이었습니다.
1: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60여 명을 태운 밀항선이 7일 말타 인근 해역에 전복돼 최소 10명이 숨지고 2명 이상이 실종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생존자 48명을 구조했습니다. 말타 관계 부문의 주관 아래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0: 이라크 보건부에 따르면 남부 디카르성에서 7일 대형 버스가 과속으로 주행 중 유조차와 충돌하는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종익 강설이었습니다.

0: 오늘 시간에는 군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는데 유럽은 왜 돈 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럽은 상반되는 양상의 안보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비 지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안전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리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유럽의 군비 총액은 8,64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4%나 급증했습니다. 이중 독일 국민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연간 증가률이 24%에 달했습니다. 폴란드 군비는 GDP 대비 비중이 4.5%로 올라 나토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벨지크, 덴마르크 등 많은 나라들도 방위 투자를 늘려 새로운 군비 확장 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군비 투자가 국민들의 안전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은 유럽 군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돌이 장기 소모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 안보 위협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앞다투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생긴 전쟁 대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사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은 단지 촉매제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유럽이 돈을 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 진짜 이유는 오랜 기간 미국에 묶이고 나토에 의존하면서 형성된 수동적 안보 구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이동하면서 유럽에 대한 안보 약속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동맹국들에게 군비 증액과 비용 분담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 공급, 방위 약속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등 여러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미 국제 무기 인도 지원이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뮌헨 안보회의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변덕은 유럽의 안보 불확실성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어이없는 폐쇄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이고 군대를 확장하여 방어하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중 압박 아래 유럽이 외부 동맹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결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유럽은 전쟁을 위해 군대를 확장하지만 정작 자체 안보 예측에 대한 안정적인 초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고액의 군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유럽 국가들은 교육, 의료, 사회 보상 등 공공민생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현대판 대포와 버터의 선택적 공격에 빠졌습니다. 공공 자원이 군비로 기울고 민생 복지가 계속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불만 감정에 직접 불을 지폈습니다. 여론의 변화는 직설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 동맹 국민의 73%가 유럽 동맹이 의존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와 방위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격에 직면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반 억제 계획을 내놓아 자체 핵 역량에 기반한 유럽 본토 안보 장벽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 9개 나라가 이 계획에 참여하면서 지역 내 방위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폴란드는 올해 5월 새로운 방위 안보 협정을 체결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신형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첫 국가 군사 전략을 발표했고, 유럽 동맹도 적극적으로 유럽 방위 연합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방위 자수는 겉보기에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진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문제는 유럽 내부 각국의 우선 고려 사항이 달라서 군비 통합 구매, 연합 지휘 체계 구축, 방위 자원 통합 등 핵심 분야에서 통일된 함력을 형성하기가 항상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나토 환대서양 동맹 체계의 고유한 속박은 유럽 방위 통합의 걸음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킬 세계 경제 연구소는 유럽은 재정적이든 기술적이든 방위 자주를 실현할 기초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진짜 부족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통일된 정치적 의지와 확고한 실행력이라고 직언을 날렸습니다. 지금의 유럽은 이미 전략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외부 힘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안보 주도권을 자신의 손에 줄 것인가. 이 긴 자기 재구성은 유럽이 세계 다국화 물결 속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군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는데 유럽은 왜 돈 쓸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경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인 아랍과 중국 간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본과 필리핀의 결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이 길에서 좋은 지나
0: 현실 속에도 허황한 빈말만 늘어놓으면서 실제적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며 구호를 부르고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실행을 대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나 거치대로 일을 하며 상황에 맞게 분위기만 띄우고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으며 소극적이고 태만하며 상급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금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심지어 상급과 하급을 기만하고 허위 조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들어 일부 지방에서는 방역과 자연재해 대처, 생태환경 보호, 안전생산 등 분야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조사 확인한 결과 일부 간부들이 착실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 기풍이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임의식과 성취의식은 전일체로서 적극적으로 성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며 과감히 책임을 져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항상 위험 부담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풍파 없이 순조롭게 되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위험 부담이 다르기에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무슨 책임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두려워할수록 쉽게 발생하고 모선은 회피하려 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법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과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내고야 만다는 고센이지로 진실하게 실제적으로 임해야만 모선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서 근무할 때 나는 풍부한 림업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영림 농가들이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 상황에 비춰

재산권의 불명확한 귀속과 같은 체제적과 기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진 소유권 제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에는 위험불안이 뒤따랐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 일부 지방에서 림목을 담보라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중앙에서는 삼진을 농가에 나누어주는 업무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지만 삼진을 농가에 나누어주는 문제에서는 모두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듭 고민한 끝에 나는 백성들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되는 삼진 소유권 개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순이 폭발하게 되기에 빨리 해결할수록 좋을 것이고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고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 부담불 요소가 줄어들었기에 정책을 잘 재정하고 방법을 잘 마련하기만 하면 위험 부담은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개혁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삼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벌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산재호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네 가지 난제를 중점으로 심층적 조사 연구와 거듭되는 논쟁을 거쳐 목적성 있는 개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최초의 성급 림업 개혁 문건을 형성했습니다. 2008년 중앙시포 문건에서는 복권의 림업 개혁 경험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방력이 있어야 하고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당과 인민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어렵고 험난해도 도의와 직책에 부합되는 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과감하고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인 아랍과 중국 간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아랍의회 이장 무함마드 아흐메드 아마시는 아랍과 중국은 상호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상생의 리념에 따라 동반자 관계를 건립하고 쌍방은 서로의 핵심 비과 관련 문제에서 시종 서로 확고히 지지했으며 상무 협력은 이미 글로벌 남남 협력의 본보기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시는 올해는 중국과 아랍 국가가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70주년이며 쌍방은 미래를 지향하는 장원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아랍 국가 간 협력은 단순히 리익의 견지에서 고려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함으로써 발전 도상국을 위해 성장 기회를 넓혀줬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타이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 등 일대일로 공동건설 프로젝트를 대로들면서 아마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와 가국의 발전 전략이 깊이 있게 접목하면서 아랍중국 협력이 전통무역에서 항공우주, 인공지능, 청정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첨단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하도록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시는 일대일로 기틀 내에서 상무협력은 아랍세계의 지연적 전략적 위치를 실질적 경제발전 가치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함께 건설한 항구와 협력구, 교통망과 물류체계는 아랍 국가가 지역의 무역, 투자, 국제 공급망의 중요한 허브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아마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삼고 호혜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기틀 내에서 상무협력은 산업의 심층 융합과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결과 소통의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발전 수요와 전략적 목표에 따라 아랍과 중국 간 상무협력에서 아랍 국가는 확실하게 실리를 챙기고 글로벌 경제 구도에서 지위가 한층 더 향상했습니다. 아마시는 아랍과 중국은 한창 신시대를 지향하는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쌍방이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항구한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는 공동 비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식량 안전과 에너지 안전, 기후 변화, 디지털화 전환, 지속 가능 발전 등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도록 행동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시는 중국이 올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수교국 53개대 전면적 무관세 조치를 실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오늘날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세 면제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일부 아랍 기업이 중국의 광활한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본토의 산업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본과 필리핀의 결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한
3: 공유, 방위 장비 이전, 합동 군사 훈련까지 일본과 필리핀 당국은 안보 협력을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국가의 염원과 대세의 흐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역 각계 인사들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의 이른바 경계 획정 협상은 아무런 법적 이유도 없으며 중국의 해양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했습니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양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 북내 경계 획정 협상을 정식 가동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과 필리핀이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정세를 교란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경계를 긋기로 한 해역은 중국 대만 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중국 국내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관련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 소역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안을 마주한 국가 또는 인국 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경계는 관련 국가가 공평 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대만의 동쪽 해역 경계 획정 협상과 관련되면 반드시 중국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우회한 채 자의로 이른바 경계 획정 협상을 가동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미 일본과 필리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와 무효 행위를 결연히 반대했습니다. 방무 차원에서 일본이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이른바 지역 안보를 구실로 준동맹 관계와 배타적 지역 안보 협력틀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간 결탁 행위는 지역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마땅히 역사의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평화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안 일본 우익 세력은 전후 평화 체제의 구속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필리핀의 군사적 존재를 부추기고 인도양 태평양 전략을 관철하며 안보 협력이라는 호우를 쓰고 해외의 군사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일본의 외교 동작이 현재 뚜렷한 진영 대항 논리를 따르고 있지만 이러한 이원 대립적 사고는 이미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필리핀은 일찍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침략군의 잔혹한 식민지 정책으로 필리핀인 수백만 명이 포화와 기근으로 사망했고 1945년 마닐라 대학살에서만 민간인 10만 명 이상이 참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역사를 외면한 채 일본과 결탁하고 심지어 일본 신형 군국주의 행위에 주동적으로 영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지연투기 행위입니다. 필리핀은 한면으로 일본의 자원을 빌어 해상 방위 업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작은 울타리에 의탁해 부당한 해양 권익을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역외 세력을 결탁해 단기적 안전리익을 챙기려고 망상하고 외부 긴장을 조작해 국내 모순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이런 근시안적 움직임은 자신을 극히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필리핀 아시아 세기 전략연구소 소장 헤르만 로렐이 말했듯이 필리핀이 자신을 일본 전차에 묶어두는 것은 필리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최종 돌을 들어 자신의 발을 찌를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향이지 결코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 사리 사욕을 챙기는 각축장이 아닙니다. 일본과 필리핀 양국이 기어코 도입하려는 진영 대항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하는 화근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정시하고 원행을 신중히 다루며 군사 확장의 길에서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한편 필리핀은 지역 평화의 대세에 순응하고 자신을 기타 나라의 전차에 묶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행위도 결국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

사회의 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에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양로 문제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독거로인의 증가, 의료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중국 태평생명보험위원회사의 박교화 보험설계사를 모시고 현재 양로 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고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도시. 여러분의
2: 그리고 심천으로 제가 이렇게 덤벌라에 내려갔었습니다.
3: 짐수로.
4: 네.
2: 근데 그때 갔었을 때는 친구가 여전히 거기 지나도 주머니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3: 네. 네. 네.
2: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서 아이 되겠다고 그냥 월급 날이 딱 되면 집에다가 4,000원씩 딱딱 보내라고 칼명을 내리신 겁니다.
4: 네.
2: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한테다가 4,000원씩 보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3: 아, 그 돈을 어머니가 관리해 주셨네요.
2: 예,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 돈을 다 관리했었습니다.
4: 아, 네.
2: 예, 근데 엄마가 자식이 이제 하나 아니니까 또 동생을 케어하느라고 예, 한국을 가게 됐단 말입니다.
3: 네.
2: 그러니까 제 돈을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그 심수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네 부모님이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언니도 열심히 해서 모으고 살았지만 심천에서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네.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4: 네.
2: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아 우리 이제 늙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3: 겨우 걱정을 네. 하셨네요.
2: 네.
3: 네.
2: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제가 이렇게 그때는 보험을 하지 않았지만 보험하는 분이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양로보험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3: 네.
2: 그때는
3: 네,
2: 근데 사회보험은 아니고 네. 그냥 상업보험인데
3: 절로도 어떻게 뭐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2: 예, 네, 그래도 쓸개가 또 많다
3: 보니까. 네, 자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이 연세가 들수록 자녀 마음

0: 마음속 걱정도 함께 커진다고 하는데, 요즘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자네 입장에서 가장 속상하거나 답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1: 그이 로인들이 연세가 있으면 점점 애로 변한다는 이 말을 요즘에는 특히 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절실하게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엄마 아버지가 고집이 너무 세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누구한테나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두 분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서 이두 분이 생각을 돌려놓기가 참 이렇게 힘들더라 말입니다. 특히 아플 때 아파서 다리 한쪽 다리를 질질 끊는데도 병원을 아무리 가자도 아예 간단 말입니다. 병원 가게 되면 혹시 죽는 것처럼 다시는 병원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억지로 다리 아파도 이렇게 어쩔 뚝 그리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참고 그리고 막 화내서 병원 아예 가면 그래 뭐 이제
2: 그래도 떨어져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1: 네.
2: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자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친구 그 부모님이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러면 제가 가서 대신해서 이렇게 병원 일도 다 이래 봐준다.
2: 그렇죠.
1: 네.
2: 동반해서
1: 예.
2: 다녀오시고.
1: 그리고 뭐 지부 이렇게 그 양로원을 옮긴다 하면 그러면 또 양로원 옮기는 시설도 다 이렇게 그 봐주고 그리고 집 관리도 대신해서 해준다. 어찌다가 자식한테 가서 한 달씩 있으면 그러면 집에 꼬재라면 물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일도 하는 게 많.
2: 그렇죠.
1: 예, 강아지도 막 키워주고 고양이도 먹여주고 이런 일 엄청 많습니다.
0: 네.
1: 예.
2: 그래요. 예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1: 네.
2: 오늘날에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이 부양 방식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네, 혹시 부모님을 모시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1: 그애 교육에 관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이렇게 그 부담을 그 느꼈습니다. 이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부잣집의 아가씨였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님들은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돈 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어서 우리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본인들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 그럼요.
1: 본인들이 또 그때 당시 생활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벌었던 거고 아이는 겨울에 그냥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 찾아온 책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뭐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네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지 우리를 생각하면서 아 지금 우리처럼 애를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쉬웠던 점을 자식에게 강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출생한 분들은 이 심리 문제가 많은 분들이 엄청 이렇게 많습니다. 윗세대에서 남겨온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또 육아를 이제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부에서 만약에 안락한 노년 생활을 즐기자면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돈에 맞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집에서 양로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0: 그렇죠.
1: 90%에 예, 10명에서 9명은 다뭐 광장에 가서 춤이나 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집 주위에서 한족 분들은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분들이 꽤나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보니까 이래 층차가 좀 이래 있는 분들이 이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모자람도 깔끔하게 쓰고 세탁 장갑을 끼고 이렇게 그 빈병살이랑 주술하 다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생활이 이렇게 그를 봐도 그 할머니가 연세가 97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는 우리 그 삼촌이 이제는 70이 거의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인하고 로인이 같이 생활하는 이런 가정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런 분들 물론 퇴직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0: 걸어 다닐 때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좌우량로 시설을 선택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좋은 양로 자원도 같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 그래요. 현재 자신의 이 노후 준비 수준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0: 네.
1: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그 얘기하면 막 자랑 같은데.
1: 네.
0: 저는 2013년부터 3년짜리 연금을 총 18개 샀습니다. 10,000원 씩산 것도 있고, 10만 씩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이렇게 산게 1년에 20만 씩, 10년 200만 내는 거를 이 보험의 돈이, 많은 분들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험의 돈이 원자 단위 위력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면 보험의 돈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주변에서는 아직 노후를 얘기하면 난 그냥 사내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친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 쪼들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달마다 다 돈을 써버리거나 이런 생활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근데 사내 가서 살게 되면 아플 때뭐 사내는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될수 있으면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먼저는 돈이고, 그 다음에는 자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정신 생활도 이렇게 재밌는 노후 생활을 보내자면,
2: 그렇죠.
0: 예, 그러자면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행복한 거죠.
0: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언니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이상인 언니들은 병정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한 400평 거의 대개설이 1층짜리 주택을 지고 네 가구가 거기에 들어간 네 친구가 돈을 합쳐서 그거 지었단 말입니다.
2: 그래요.
0: 예, 근데 아쉽게도 그 얼마 전에 그거를 다시 다이렉 분해하고 자원을 준비하는 거를 좀 저처럼 이런 상담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 자, 이 주머니가 또 두둑해야 마음도 든든하다고 양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제 기초를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퇴직금이나 저축 같은 경제적 준비가 충분해야 양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미리 준비해라고, 일찍이 준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런 방식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 요즘 우리 또래는 다 양로원 가는데 어떤 양로원에 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예, 어느 그 양로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양로원을 가도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이래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놀자 이런 얘기랑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연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외지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안도든지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한국에서 보낸 돈을 30만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금 보험회사에 적금할라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그 30만, 이 지금은 취도가 엄청 많습니다. 본인이 그냥 위챗을 다운하든지 아니면 그 支付宝을 다운하든지 다운해도 몸은 외국에 있지만 중국에 있는 양로보험이랑 중국에 있는 이런 상업보험이랑 충분하게 그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노년 생활은 그 부모님들이 생활이니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예.
1: 그래요.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노인의 90%가 자택 양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0: 있습니다. 이 자택 양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집을 땅을 가지고 밑에 층을 막 두드려서 그래서 4일 만에 이렇게 그 발견을 해서 경찰이 이렇게 그 지문을 따고 이래 들어갔을 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첫 마디가 물을 주십시오였습니다. 예, 4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예, 네. 마시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러인들이 폐활량이 좋지 않아서 물은 몇 모금 마셔도 끊었다 마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물 그 광채설 한 병사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굴뚝굴뚝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 마시는 거였습니다.
2: 네.
1: 제일 그 중요한 게 그 사고랑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총 네 가지입니다. 지황도에 그리고 장춘에 그리고 위해에 그리고 청도에 이렇게 네 가지 양로서취를 내가 선택해서 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먼저 부여가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총 서른 가지가 되는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먼저 이런 전자 제품 시계를 그 차게 됩니다.
2: 네.
1: 그러면 요 시계에서 비상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뭐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저래 바로 자식한테 연락이 가서 10분 내로 그 반영이 돼서 구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가 이래 뒤에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남병원을 왜 가기 좋아하는가 했더니 한남병원에 조선족 의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남병원을 많이 가더라
2: 네.
1: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자면 저도 몇 달 아이가 뭐 어느 과가 어딘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이래 엄청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이래 1대1로 다 제공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총 30년을 해드린다 말입니다.
0: 네.
1: 예, 물론 뒤에 한 3년 뒤에부터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렇게 뭐 보모를 쓰는 돈보다 내가 뭐 전문 간호인을 쓰는 돈보다는 엄청 저렴하게 이런 서비스를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래서 혼자 만약에 사셨고 그리고 내 수중에 그것도 보험 아닌 은행에 뭐 한 30만, 60만 이런 돈이 있다면 이거를 선택하는 게 엄청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0: 네. 네네. 그래요. 로인들이 자녀가 큰 네. 도시에 살고 있어도
2: 네.
0: 막상
2: 네.
0: 함께 살러 가는 것은
2: 네.
0: 네, 망설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1: 네.
0: 또 로인들이 자택 양로를 원하지만 자녀로서
2: 네.
0: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자택 양로를 선택했을 때
1: 네.
0: 가장 불안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자택 양로는 자택 양로를 선택 안 했을 때 불안한 요소겠죠.
2: 네.
0: 네.
1: 예, 자기절로 만약에 자택 양로를 선택했으면
0: 네.
1: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아주 고독하겠죠. 예. 이거는 뭐 로인이 아니더라도 저도 제가 심천에 6년 동안 혼자 이렇게 그 있었는데 금요일이 되면 예. 근데 하루 입 이래 뚝 닫고 있다가 저녁에 우리 퇴근을 하게 되면 왔냐 이 말이 그냥 첫 말인 것 같아요. 선언식
2: 네.
1: 주면서 보모를 이래 청해야 되는데 그런 보모들이 뭐 경험이 그 간호사 경험이 있는 이런 보모들이 아니고 그냥 의식주만 책임지는 이런 보모들이라면 그러면 그 뭐 이래 재활에 또 도움이
2: 네.
1: 되지 않을 것 같고 돈만 낭비하는
2: 그래요.
1: 것 같고 이런 문제에서 또 돈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는
2: 네.
1: 것 같습니다.
0: 네. 네.
2: 자, 그래서 이 현재 네. 방문 간호, 식사 배달,
1: 네.
2: 병원 동행 같은 그 서비스들이 자택 양로를 돕고 있더라고요.
1: 네.
2: 네, 자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먼저는 그 요즘에 그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AI로.
2: 네. 네,
1: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이렇게 뚝 내려오면서 그냥 사람 얼굴은 저를 바꿨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죠. 예.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가라는 겁니다.
2: 네,
1: 예,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예, 그리고 내 이 그 집의 열쇠를 어디다가 이래 두겠으니까 문 두드려서 내가 이렇게 소식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문을 따고
2: 네.
1: 들어와서 이렇게 내 핸드폰으로 내 자식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영상이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0: 든 생각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엄청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2: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네,
0: 그런 걸
2: 문제점이
0: 했던 것
2: 많죠.
0: 같고,
2: 네.
0: 그래서 이런 방문 서비스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래. 방문 서비스.
0: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 이런 방문 서비스.
1: 네. 그렇죠. 독거로인이 또 많아짐에 따라 혼자 지내는 것보다 양로시설에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양로원을 선택하는 것이 불효처럼 느껴지는 사회 분위기도 일부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이 양로원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양로원이 예전의 유치원처럼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 효도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그 양로 준비는 어떻게 해야만 유비 문안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2: 네,
0: 중요합니다.
2: 그렇죠.
0: 물론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도 사실은 듣는 분이 로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살 때부터 양로를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 뭐월 500이나 월 1000이나 이런 돈으로도 뭐 앞으로 이렇게 60살이 됐을 때 몇십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근데 너무 늦게, 제 나이도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40대 됐을 때는 딱 그냥 눈딱 감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내가 노후에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서 산다고 했을 때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자 몸을 책임지는 것,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 대한 책임도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렇죠.
1: 그래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중국 태평 생명보험요한회사의 방려화 보험 설계사를 모시고 또 로년에 또 준비하는 또 그런 얘기를 양로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2: 네,
1: 감사했습니다.
2: 수고
0: 감사합니다.
2: 많으셨습니다.
1: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화장품 가격이 연이어 하락했으며 금융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정세 속에서 모두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방향과 출로에 대해 고민했으나 서로 견해가 엇갈리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당시 우리가 직면한 주요 문제는 경제 정세를 어떻게 보고 경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드시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결책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개혁전면심화령도소조, 중앙재정경제령도소조는 경제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100여 차례 소집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전 국면과 관계되는 일련의 중대한 판단과 론단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은 극히 평범하지 않은 바 실천, 인식, 재실천, 재인식의 과정이자 끊임없이 법칙을 모색하고 없는 확장력과 흡인력을 과시했습니다. 둘째로 경제 구조에 중대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삼거일강 일보를 추진하고 과잉 생산 능력을 적극 해소하고 시장의 재고품 매출을 추진해 수습 균형을 촉진했습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 신업태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니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장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된 후진호 선생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 아마 토요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조교를 보내 나를 오라고 했다. 연구실에 들어서니 그는 어떤 불안과 감격에 휩싸였다. 필기를 보니 처음부터 마감까지 빨간 글씨로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문법상의 착오도 일일이 고쳐놓았다. 이는 그가 담임한 학과인 고락, 혈관학, 신경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 나는 전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때로는 제멋대로 하였다. 어느 한 번 후진호 선생이 나를 연구실로 부르더니 내 노트 속에 하박 그림을 펼치고 가리키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것 보게. 이 혈관의 자리가 기울었군. 물론 이렇게 옮기니 보기는 좋지만 해부도는 미술이 아니라네. 실물이 그렇다면 우리는 개변시킬 순 없지. 내가 고쳐놓았으니 앞으론 흑판일 것처럼 그려야 하네. 하지만 나는 입으로는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불복하였다. 그림은 그래도 내가 더 잘 그릴걸요? 실제적인 형태야 물론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학년 시험이 끝나자 나는 도쿄에 가서 여름을 보내고 초가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성적은 이미 발표되었는데 100여 명의 학우들 속에서 나는 중간쯤 차지하여 락제를 면하였다. 이번에 후진호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라고 묻기도 하고 발의뼈가 어떤 기형으로 변하는가 묻기도 했다. 또 한숨을 쉬면서 아마 직접 봐야 알겠지? 대체 어찌 된 것인가는 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우리 학급 학생회 간사들이 숙소에 찾아와서 나의 필기 노트를 빌려보자고 했다. 그들에게 노트를 내주었더니 그들은 펼쳐보기만 하고 가져가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자 배달부가 아주 두툼한 편지를 가져다 주었다. 뜯어보니 첫 마디에 너는 획, 마지막은 익명이었다.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서유록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드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않았을까. 네, 구름이 타오키 깔린 어느 날 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情到底。
1: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